발맞추어 걸어가요. 소진영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오늘의 말씀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출석 체크 완료되시고, 출석 체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박병현씨, 묵묵히 토닥여주시는 아빠 하나님 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이 하루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자, 정수아 씨, 오늘 1등으로 문자 보내려 그랬는데 유유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9시 2분 40초에 1등 못해요. 예. 땡 하자마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그래서 1등을 노리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미리미리미리함이니까.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0691님,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길 아주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이 형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득달 같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어놨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또 달려가면서 산뜻하게 퀴즈로 이 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세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거다를 말해주는 요 말씀 구절 가운데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은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고자로 끝납니다. 예, 고자로 끝나요. 예, 뭐뭐뭐고. 네, 사랑은 고 고자로 끝나는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보시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한 곡이에요. 김도현의 사랑이란 제가 함께합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이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들려가고 있는 이 시간 9시 27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계속 사랑 얘기를 하니까 예, 뭔가 좋네요. 네, 몽글몽글하고 약간 좋고 그 와중에 또 예, 우리

한 대학생 분께서 예, 사랑은 아프고 어렵고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DJ가 조금 더 몽글몽글해진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그 사랑 이야기, 예,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과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 그게 아니면 예, 뭐 언제 첫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저 DJ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들 굉장히 그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남겨주시면 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은 아이고 요거 참 감동이네요 라고 또 맞장구를 많이들 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랑은 악으로 깡으로 견디고 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그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전후에 이런 거 말고 약간 좀 몽글몽글한 거 있지. 예, 그러니까 푸릇푸릇하고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 네? 우리의 어떤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 좀 보내주세요. 네, 요즘 주위에도 예 그런 예, 상황들이 잘 없잖아요. 예, 뭐 이렇게 그 이제 예, 연배가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좋은데 예,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DJ는 왜 이렇게 건데 왜 이렇게 발음을 저러요? 라고 되게 나도 모르겠어. 벌써 머릿속으로 막 그리나 봐요. 예, 마음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아직 뭐가 나오진 않네요. 예, DJ가 조금 시간을 끌어봤는데 아직 뭐 나오진 않. 요거는 제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예,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시절 아무 의미 없다. 조병래 씨 주책이암. 나도 주책 좀 떨어보자. 예, DJ도 좀 주책을 떨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주책을 조금 떨고 싶은 그런 날. 떨 게 없어가지고 지금 못 떠는 거지. 또 한 번 떨면 또 심하게 한번 떨어질 수 있는데 떨 거리가 없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조금 그 주책 떨만한 그 이야기들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분이 또 사랑 이야기라 듣는 귀가 많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할마 줄이지 마. 줄이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명으로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예,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참지 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사랑 이야기는 좀 참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예, 참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715님,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은 귀를 닫게 하고 그러니까 그 눈이 멀었던 사랑, 귀를 닫았던 그 사랑을 알려달라고 그 사랑 이야기 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정찬길 씨 오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우애로 살지만 구 남친, 예, 현 남편이랑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날 저희 집 앞에서 밤을 새서 기다리더라고.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천년의 시간도 기다릴 것 같은 그런 사랑. 좋았어.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멘트는 예,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몽글몽글 위주로 좀 갈게요. 아시겠죠? 예.

좋다. 아, 너무 좋네요. 좋고. 아, 사랑은 속이 터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하, 얼마나 사랑했으면 막, 예,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막 자리하다 못해서 너무 커져가지고 터질버릴 만큼 그럴까? 예. 그런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 에피소드. 아, 이 좋다. 예. 당신의 러브 에피소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 자, 아. 오늘 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모아 가지고 특집으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거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 송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만든 찬양 여러분들께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through me.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See Through Me! 함께 합니다.

품품라디오 송키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곡이었죠. Justice Through Me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수원시립 합창단이 찬양해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네, 수원 시립합창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0분이에요. 자, 뿜뿜 두 글자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꼭 이 아침에 묵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DJ가 예 주책을 심하게 떨면서 예 당신의 러브스토리, 예, 사랑 이야기, 그거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좀 가슴 몽글몽글거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예, 없었어. 너무 무리한 부탁을, 예, 드린 것이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을 해보고. 한 분께서, 근데, 모두 첫사랑이랑 사시는 거 아닌가요? 이피님도? 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네, 맞죠. 예, 네, 첫사랑이랑. 그니까, 첫사랑과의 어떤 그, 저기, 사랑 이야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함께, 저기, 생활하고 계시는. 아, 여기가, 이거 잠깐 버벅이면 안 돼, DJ. 정신 차려. 예,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과의 어떤 그 러브스토리. 그런 거를 보내달라는 거죠. 예, 제가 막, 다른 사람,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 큰일 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지금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 거주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저. 하여튼,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남겨주시기 바라고. 다들 첫사랑, 마지막 사랑, 행복한 사랑 하시기 바라겠고요.
1: 영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0: 아, 너무 버벅였어요? 예, 버벅.
1: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0: 아, 김수선씨, 너무 낡아서요.
1: 볼 때까지
0: 아, 이야기가 너무 낡아서요. 단연코 첫사랑 아닙니다 라고 남겨주신 당신의 신변은 제가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10시에 뿜뿜 라디오 2부 재밌을 거예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어?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얼른 얼른 보내시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1부가 끝났는데 지금. 자 그럼 여러분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군 생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서 소대장으로 있을 때 야간 훈련을 종종 했었습니다. 암호 통신문을 통해 공격 명령이 내려오면 암호를 해독하여 공격 목표를 확인하고는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주로 어떤 고지에 얼마의 적군이 있으니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적을 소탕하고 그 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소대장은 분대장들과 함께 군사용 지도를 펼쳐놓고 꼼꼼히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공격 계획이 완성되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후 분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전 소대원들은 야간 전투에 맞는 공격 복장으로 무장을 하고 얼굴과 손에는 검은색으로 위장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작전 개시 시간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은밀하게 공격 목표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론 소대장이 지도를 보며 앞장을 씁니다. 일렬로 이동하다가 목표 지점이 가까워지면 분대별로 분산하여 횡대 대형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고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철조망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납작 엎드려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기도 하고 철조망을 소리 없이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숨소리도 죽여가며 구부능선 정도까지 다다르면 총구에 당금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소대장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고는 엄청난 함성과 함께 고지로 뛰어 올라갑니다. 참호에서 방어하고 있던 대한군과의 백병전 등의 교전이 벌어지고 온 몸은 땀과 흙먼지 등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들은 말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고지에 적군이 한 명도 없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불사! 소대장이 지도를 잘못 읽어 엉뚱한 고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저쪽 산 정상에서 여기다! 이쪽이다! 라는 함성이 들려옵니다. 명령을 하달받고 공격 준비로부터 고지에 오르기까지 밤을 새우며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무거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을까요? 온 몸은 땀과 물로 뒤덮이고 흙이 도지고 동은 터오는데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느라 얼마나 지쳤을까요? 젖먹던 힘까지 쏟았다고 할지라도 배가 물고기로 만선이라면 그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는 물고기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의 처량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처량한 모습이 잠시 후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느끼게 될 허탈한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담아도 내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빈 배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에는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까? 그때 당신의 배에 많은 것들이 실려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배는 빈 배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대체로 열심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또한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자랑할 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자신의 배에 많은 것들을 실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께서는 그들의 배를 빈 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배가 빈 배였음을 깨달은 날 그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배와 자기 자신의 참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양에 상관없이 늘 공허했던 그의 마음이 병에 물이 가득 차듯이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만하고 희망찬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베드로처럼 당신의 배에 당신의 창조자이시며 당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심령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세상

0: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 인생의 종착역에서 당신의 배가 빈 배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만족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말입니다. 부디 성경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꿈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35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군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장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아름다운 협력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소서. 물질적 환경은 개선된 반면 정서적 만족도와 정신건강 지표는 약화되어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픈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이 아이들의 심장에 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 무감각해진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에도 연루되어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악한 흐름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바른 가치와 절제로 자신을 지켜내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당당히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맛을 내는 소금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생방송으로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13시 7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2부도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이병욱 씨 왜 또 국립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정성기 씨가 제가 드릴 답을 달아주셨네요. 국립이 국룰. 예. 2부의 시작은 국립이 국룰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요즘 뭐 그래도 뭐 사립합창단도 많이 예, 그 저기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저기 공인만 튼다 그래가지고 사립이들도 예 많이 들려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립니다. 김호명 입장 이병 선수 함께 하고 있고 조병 레스 뿜이 뿜이 뿜뿜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입장 맞추셨습니다. 장경화 씨 출근하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경화 씨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혜선띠 매번 1부에서 출석 체크하시면서 불리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건디의 매력이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또 고정 청취자분들 예 매일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건디의 매력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전혀 상관없고요. 예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건디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분들 발끈하십니다. 또 DJ 또 뭐 놀릴까 지금 예 지금 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들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건디의 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아니라고 해줘야지. 아니라고 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니라고 해줘야지. 아무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 근데 서운해 진짜. 근데 또 삐진다 진짜. 건 또 삐해.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창순 로즈씨 정수아씨도 러닝머신 위에서 2부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혼이 이번 주 내내 가정보육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이름 불러달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이혼이어서 그냥 예. 엄마랑 너 같이 시간 보낼 거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늘도 행복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가 있다고 하면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알았지. 아빠한테 꼭 달려가세요. 엄마는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이혼이 오늘도 행복했어요. 좋겠다. 예, 우리 이제 어머니도 예 오늘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예,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요. 가정이에요. 가정 보육한다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 이행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툭툭 던지세요.

네, 크룩스의 오마이갓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가정이행시, 갑자기 이행시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단문으로 10원 샵 공급팟 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가정이행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께서 예 뿜뿜라디오의 고정으로 그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건디의 매력 때문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역시나 예 건디의 각질 때문이죠. 예, 건디의 각질 때문. 그리고 거룩한 의무감이라고 계신 분 계시고 건디님 깐따삐아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아, 운동 시간에 맞아서요. 아, 정말. 정말,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 예, 대단하네. DJ를 어떻게 놀려야, 예, 긁히는지를 참 잘 아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약간 저게 운동 시간이라 그냥 잘 맞아서요. 시간이 얼추 맞아서요. 요거는 조금, 예, DJ가, 조금 마음에 조금 데미지가 있네요. 예. 예, 그래요. 정수아. 예. 고맙습니다. 예, 뭐, 그게 은혜죠? 어? 그게 은혜지. 예, 여러분들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DJ가 딱 간단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일이네. 예.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행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씨의 가. 가가멜 같은 건디. 정. 정말 미워. 가가멜. 왜 내가 가가멜이야? 예, 가가멜이야? 박보람. 가. 가정보육의 달인. 정. 정성기. 승기승기 증승기스 가정보육의 달인 맞아요? 예,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욱 두 번째 도전 가 가브리살 정 정말 맛있다. 그렇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0691님 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정 정답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예, 그러자. 이병욱 세 번째 도전. 도전 많이 한다. 가. 가슴이 몰랑몰랑해지는 첫사랑 얘기. 정. 정말 짜증나. 예. 아, 익명해드릴 걸 그랬네. 네, 실패입니다. 조병래. 가. 가지고 싶다. 정. 정말로. 건디.

예. 막상 가지려면 조금 부담스러울걸요? 예, 조병 네. 장평이 형, 가장 행복한 순간. 정신없이 낮잠 잘 때. 행복하지. 예, 너무 행복하지. 예. 자, 이재 어머니. 아, 이재 어머니. 이재 어머니의 문자로 가정 이행시가 시작이 됐는데, 가정 이행시를 이재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가정 보육이라니.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아, 행복해. 아, 엄마. 아, 이재 어머니, 예, 눈물이 다 날 지경이라고, 예, 두 아이와 함께하는, 예, 이번 한 주간, 예, 승리하시기 바라겠고, 행복한 당신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어머니에게 선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니, 박영진이, 가오리, 정 없다. 예. 정말 성의 없다. 예. 농담입니다. 아,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예, 아, 하창수, 가족은, 정이 많다. 가위바위보, 정답. 가드, 정수기. 다 하창수 씨 거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정답처럼 주신 믿음의 가정. 아, 요거는 조금 내용이 괜찮아서, 예, 살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살 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가정이행시로 선물 받으실 분, 우리 이재 어머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음악이 자꾸 왜 그래? 축하드린다는 음악도 왜 그래? 예, 축하드리겠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430님 뒤늦게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가라 무더위. 정말로 더위는 싫다고. 자, 지금 뭐 계속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비 온대요. 장마인 것 같아. 예, 계속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정수아, 뭐 어쩌다가 운동하는 시간이 맞아가지고, 예, 뿜뿜 라디오 듣는다고 하셨던 그분. 아, 건디 때문에 이 시간에 운동하는 거예요. 뿜뿜 라디오 들으려고. 늦었어. 고맙습니다.

0: 상담소. 오늘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좌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아드릴게요. 껴안아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치크스크 사여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마음 지킴이 우리 심리 상담 전문가 우리 김진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마음 지킴이 어떠세요?
1: 그죠. 마음 지킴이 너무 좋죠.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관계도 지킬 수가 있고요. 마음을 네. 지켜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0: 좋습니다. 자, 우리 뿜뿜 라디오의 마음 지킴이 마지 예, 우리 김진녀 소장님 혹시 저, 마지신가요?
1: 막내입니다.
0: 아, 그걸 또 받아주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 우리 김진녀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뿜뿜 상담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다거나
1: 이거 나만 이런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거나
0: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진짜 속상해요. 그쵸. 고민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차주에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1: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문제 실타래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밥솥에 압이 꽉 찼을 때 바로 뚜껑을 확 여는 게 아니라 거기 촉을 살짝 열려 올려서 김이 빠진 후에 압력밥솥에 열을 빼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 익명이지만 누군가에게 내 속을 표현했다 하는 순간 여유가 생겨지는
0: 맞습니다,
1: 거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1: 거기에 저희 뿜뿜 상담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빼기 원하시는 분들 네. 빨리 이쪽으로 모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고민들 남겨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명으로 처리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문자와 또 사연들 뭐 짧은 뭐 코멘트들 모두 다 익명으로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샵 0981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0: 어우야. 우리 선생님이 많이 늦으셨네요 이제.
1: 예. 저기 문구가 있습니다.
0: 말씀도 안 드렸는데 샵 0981을 외쳐주셨습니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출발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기 검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어린 시절에 혹시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다투는 걸 내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중재하거나 말려 본 적이 있나?
1: 있는지.
0: 예, 우리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1: 그러니까 저희가 이남 이녀인데요. 네. 저는 이 기억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마찰이 없었는데 예, 예. 저희 언니와. 큰 오빠에게는 이 기억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결혼 생활 주기 안에서의 저희 큰 오빠와 언니는 이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이게 가정이 또 익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깎여지고 하면서 좀 다툼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초창기에 결혼 생활 주기 안에서의 막 서로 맞춰가기 위한 어떤 마찰이 있어서 그때 태어난 첫째와 둘째인 저희 언니와 오빠는 그러니까 저희 추도식에 모여갖고 부모님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0: 우리 부모님. 네.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1: 아, 동일한 부모님인데 어떻게 너네 부모님이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왜 아니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형제 관계 내에서도 이 경험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각자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가 가족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인데요. 자, 오늘 그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사연이에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문제로 부모님께서 참 자주 다투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 내담자분께서는 늘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를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두 분이 이제 어떻게든 뭐 화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싸움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 내담자분한테 네가 중재를 하는 바람에 더 그 갈등이 불거졌다. 너

0: 중간에 껴가지고 일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담자가 비난받는 일이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 졸업 후에 부모님과 연을 끊고 혼자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 머리로는 혼자가 아닌데 혼자가 편한데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롭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 사연만 들어도
1: 그쵸.
0: 꽤 긴 시간을 혼자 보내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1: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드셔서
0: 예.
1: 대학교까지는 여차여차 잘 졸업을 하셨는데
0: 예예.
1: 대학교가 지나고 난 대부분 전부 다 취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취직을 활동을 할 때 이분 상당히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셔서 더 이상 관계하기보다는 은둔형으로 스스로를 선택하신 거죠.
0: 아,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1: 네. 무려 시간을 6, 7년이나
0: 네.
1: 보내시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지금 벅차다?
0: 예.
1: 흔들린다? 무섭다라는 감정을 호소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시간에 동생이 와서 언니 같이 밥 먹자라거나 언니 지금 뭐해? 언니 지금 사람 없으니까 밖으로 나와도 돼? 이게 버거워서 혼자 자취를 선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공간 안에서조차 은둔인데 혼자서 피해 있는데 그 시간을 누군가가 침해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자취를 선택하신 케이스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상담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0: 그렇군요.
1: 케이스입니다.
0: 그 6, 7년 동안의 은둔 생활 가운데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1: 네, 신체적인 것도 많이 예, 망가지셨죠. 그
0: 건강도 많이 네, 조금 네.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1: 그러니까 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규칙적이지 않게 되고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예. 건강의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신체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상당한 체중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건강, 정신 건강, 신체 운동까지 연계가 되어진 거죠.
0: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마음이 아파서 그 이렇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신체가 안 좋아지면 또 마음이 또 계속해서 네.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건데.
1: 네, 청취자분들이 이 사연 안에서 조금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했던 경험이 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있다라고 이미 나는 부모화가 진행되어진 사람이에요.
0: 아, 부모화.
1: 네.
0: 부모화가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어린이답게 지내야 되는 시간에 나는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한 거죠. 어른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린이의 감정을 가지고 그 욕구가 충동적이고 좌절의 경험도 하고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신나도 보고 이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해야 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그 갈등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평안해질까? 아, 내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만나주면 아니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빠를 껴안아주면 아니면 엄마를 위로해주면 우리 집이 편안해지고 엄마가 안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나는 부모님 싸움이 싫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눌러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경험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적든 많든 부모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들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부모화는요. 크게 되면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어른으로는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싸움을 말려봤던 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고민을 위로해 준 적이 있었다. 아, 엄마는 이런 게 속상해. 아빠는 이런 게 많이 걱정되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등장해서 걱정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이 말이 어른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요. 아이는 그때부터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넋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이미 이것도 부모화가 진행이 되어진 거죠.
0: 그렇군요.
1: 또 하나는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진다. 부모님이 긍정

0: 긍정적인 시간을 보낸다. 그럼 나도 긍정적이다. 내 부모님의 감정이 다운이 되어졌다. 그럼 나도 같이 감정이 다운된다. 그럼 이 아이는 주체적인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려 하는 거죠. 이걸 부모화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내담자께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또 눈치를 많이 그렇죠. 보고 이렇게 하는
0: 스스로
1: 것들이
0: 스스로 사회성의 문을 닫은 거죠.
1: 어린 시절부터 진행되어온 부모화 때문이다라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떤 그 이분께서 겪고 있는 이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보다 뭔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0: 맞죠.
1: 변해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1: 예.
0: 그러니까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1: 부모님이죠.
0: 부모님하고 관계예요. 예. 부모님하고의 관계인데 부모님의 눈치를 봐.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나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부모님의 고민하면 뭔가 내가 해줘야 되는 내가 위로해줘야 되고 뭔가 부모의 기쁨조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 욕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부모에 맞춰져가는 아이. 그럼 이렇게 부모에 맞춰져가는 아이가 사회에 나왔다. 친구 관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 앞에 있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에 반응을 하는 아이가 된 거. 부모에게 했던 행위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1: 뭐 물론 그 반응을 살펴야 되고
0: 맞죠.
1: 그 주위를 둘러봐야 되는 겁니다만 저희가 네. 지금 얘기하는
0: 그렇죠.
1: 건 과도한
0: 그렇죠.
1: 어떤 예,
0: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예. 나의 욕구를 배제시킨 그 감정의 몰입과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들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착이 손상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뢰해야 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애착 대상인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미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상황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애착관계에서 이미 손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금이 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PD님이 발을 딛고 있는데 뭔가 지금 미동이 막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지진 아닌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안전을 추구하는
1: 예,
0: 건데
1: 예, 예.
0: 지금 관계를 했는데 내 관계의 경험 안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중재 역할을 했는데 싸움이 끝난 후에는 부모님이 하나같이 네가 그때 그 말을 해서 아빠가 더 화를 냈잖아. 니네 엄마인데 니네 아빠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나한테로 이게 지금
1: 내 편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면 세상이 어때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고
1: 그러니까.
0: 저 사람이 친밀하다고 하는 건 뭔가 나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죠. 왜? 부모님이라고 했던 안전지대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믿어도 돼 괜찮아 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의심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1: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를 네. 있는 걸
0: 선택한
1: 택하고.
0: 거죠.
1: 예.
0: 그러니까 혼자 선택을 했는데 혼자 선택한 것이 이분은 생존이지 많은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혼자가 편해요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속마음은 뭐냐면 외로워해요. 혼자가 편하긴 하지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예. 그래서 관계 맺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혼자 있는 거였다. 참 슬픈 말인데. 자, 오늘 이 안타까운 또 사연의 주인공. 그럼 이 긴장감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지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0: 맞습니다.
1: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예. 이제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은둔형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이분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늘 상담을 진행하거나 내담자를 만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발적이냐 아니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느냐
1: 예, 예.
0: 이거는 상담의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상담이 가장 결과치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참여자라고 한다면 조금 주변에서 독려를 좀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참여가 한 40%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60%였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시면서 이제 바로 구직을 하려고 하셔서 그게 아니고 잠시 지금 자기 몸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0: 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을 좀 가지신 후에 구직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다이어트도 하시고 이제 체력도 건강도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위한 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이분한테 책임을 분리시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1: 책임을 분리하는 훈련. 네.
0: 그러니까 왜 그냥 부모님의 싸움인데 친구의 싸움인데 그걸 내가 뭔가 중재를 해야 되는 내 그렇죠, 문제로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았으면 부모님이 화가 덜 났을 텐데 내가 집안 청소를 좀 해놨다면 엄마가 소리를 덜 크게 냈을 거고 아버지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1: 과도하게 본인의 책임을 지우네요.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진 것에 대한 행동이거든요. PD님 말씀하셨던 거지만 생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누적되고 누적되어진 것의 자동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탓으로 가니까 내가 조금 더 뭘 했다면 내가 나쁘지 않았다면 내가 착한 아이였다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다면 내가 인사를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라고 자꾸 자기 자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1: 이게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성인이 됐을 때도
0: 맞죠.
1: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자책하는 그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냥 예를 들면 PD님하고 저하고 하다가 PD님이 물컵을 딱 쏟았다. 그럼 PD님이 실수해서 쏟은 건데 아우 내가 좀 알려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자동사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 분리. 그래서 네. 부모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그렇군요. 구별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대인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저 감정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책임 분리가 잘 안 되는 스스로를 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0: 그럼요. 어떤 상황에는 과몰입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집에 가서 후회하시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려나?
1: 그러니까.
0: 그때 내가 혹시라도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줬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안 내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임과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게 나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이제 이 친구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게 회복의 시작이었던
1: 그렇군요.
0: 거죠.
1: 그렇군요. 자, 또 어떤 훈련들이 도움이 될까요?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매 시간마다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거든요. 당시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분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그때 내가 아버지를 막았어야 했는데요. 내가 엄마를 더 지켜줬더라면 크게 안 싸우셨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어릴 때의 자기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는 감정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자기가 현실에 있는 이 상황이 조금만 어긋난다. 내 예측과 조금 어긋난다. 그럼 불안도가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했던 게 그때 당신은 12살이었고 10살이었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라고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구나라고 이해하기. 네.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만 그것을 선택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단이나 상담을 진행해 할 때 늘 하는 게 마지막에 수고하셨어요. 자기를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두 팔로 한번 꼭 안아주세요.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울컥하는 이유가 한 번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위로하는 거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게 빨리 나와요.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의 화살은 자기를 더 책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두 팔로 자기를 한번 꼭 안아보세요. 다독여주세요. 수고했다. 애썼다. 잘해 나왔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 많이 고생했어요.

0: 전 많이 힘들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라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자기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책임 분리 훈련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을 이해하기까지 만나봤고요.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0: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싸웠는데 그 부모님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1: 내 문제로
0: 내
1: 가지고 있죠.
0: 문제로.
1: 예.
0: 그러니까 그건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늦은 건 다른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얘가 나 만나기 싫어서 늦나 봐. 얘가 나안 만날 건데 내가 전화해서 억지로 나오나 봐. 귀찮은데 얘가 지금 나를 만나러 나오나 봐. 그러니까 자기 상상의 나라가 계속 사실적이지 않은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니까 이때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이지? 다른 가능성을 한번 열어볼. 그건 생각이야. 그럼 다른 가능성 뭐지? 아, 이 친구가 차가 막혀서 좀 늦을 수 있겠구나. 아, 회의 중이어서 내 연락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현실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어린 시절의 나를 끌어안고 나면 이렇게 감정 일기를 계속 한번 써보는 거. 제가
1: 그렇군요.
0: 반복해서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게 감정이 오염된 감정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그렇죠.
1: 그것보다는
0: 그렇죠.
1: 예, 거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0: 그래서
1: 말씀해 주셨어요.
0: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욕구를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욕구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드실래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 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차가 좋습니다라고 작게 한번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라는 말을, 이런 분들은 싫다는 말을 못 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 보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다? 나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관계에서는 그냥 인사하는 관계, 적당한 거리가 가장 편안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
1: 예, 우리가 관계를 할때그 상대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예,
0: 그럼요.
1: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0: 유지하는 것도
1: 유지하는
0: 도움이
1: 거.
0: 됩니다.
1: 예, 그것이
0: 그러니까
1: 중요하지 않을까.
0: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욕구를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1: 그렇죠.
0: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시고 속은 아닌데 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보다는 솔직한 사람이 되는 훈련. 근데 이 솔직한 사람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제가 훈련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날 것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막혀 있다가 틀면 거친 것들이 막 분수물이 나올 등 불순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안 해봤던 걸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줄수 있는 날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막 악센트가 강해진다든가 단어가 센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표현하신 후에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를 표현해보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1: 네.
0: 되겠습니다.
1: 자, 오늘 가족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동일한 문제, 또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간절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회복의 시작은 그때 나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어린아이 오늘 한번 꼭 안아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우리 마지 김진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자, 뿜뿜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항상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 된 우리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는 디딤돌을 자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목사님.
1: 네.
0: 목사님 오늘 행복하시죠?
1: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0: 아, 예, 아멘입니다.
1: 네.
0: 저도 행복한데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서
1: 네.
0: 그때그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1: 네.
0: 또 미운 마음이 들 때 그냥 행복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 사모님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부담스럽습니다.
0: 그러세요.
1: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지 네. 않겠습니까?
0: 네, 우리의 인생 참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마음 오늘 내려놓으려고 이 시간 함께하는 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된 이들이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붙들고

0: 끌고 의지할 믿음 주셨기에 도리어 감사드리며 도우심을 구하게 되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는 사연자와 청취자 저희가 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주께 바로 아뢰게 사오니 회복과 나음과 위로가 가득하도록 성령이여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그럼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578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험관 임신에 성공해서 현재 17주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혈과 양수가 새는 증상으로 고위험 산모실에서 9일째 홀로 입원해 있습니다. 부분 전치 태반과 짧은 경부 길이로 입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일 두렵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뱃속의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을 회복해서 안정적으로 퇴원하고 또 최소한 34주를 넘겨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저한테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 네.
0: 목사님, 저는 아이를 가져서 출산할 때까지 하혈을 했었어요.
1: 아야.
0: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0: 우리 5783님 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네. 저는 새벽에 네. 일어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따님이 순산할 수 해달라고 늘 기도도 부탁하고 목사님 이번 6월 25일입니다 이래서 제가 첫아이이기 때문에 한 두 주 늦춰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합시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그 아이를 낳게 되고 자연분만해서 그제 문자 축하한다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5784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방금 사모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지켜주시고 홀로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은 꼭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셨습니다. 그 친구 대신 주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5784님과 또 청취자들과 저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사연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 우리 5784님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시험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중간도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또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에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태을 낳아서 살아가는 생에도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기 때문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홀로 이번에 있습니다만은 주님 곁에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둔 내용을 우리 주님이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최소 34주가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산모와 자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2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카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걷는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입술에 지혜의 말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아멘.
1: 이분이 우리 교회 사정을 하시고 꼭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우리 교회는 설계사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설계사를 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네.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본인이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 못하겠다 합니다. 왠가하면 내일은 누굴 만나지? 또 네. 내일은 또 누굴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오늘 9215님처럼 참으로 이런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들이 살아가서 그들과 만났을 때 정말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9215님 힘내시고 참으로 그 조카가 복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에 놓여있는 보험 설계하는 이들의 모습이 옵니다. 종이 방금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이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보험이 필요한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보험 설계를 잘하여서 참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그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9215님의 그 조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9215님과 또 청취자님들과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보험 설계하는 조카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고 또 잘 되도록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넓혀진 지경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0: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은 708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친정어머니께서 골수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없이 약물치료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1: 네. 골수 검사 결과.
0: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087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용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모두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기도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7087님과 청취자님들과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7087님 아버지하는 친정어머니, 아버지하는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골수검사 결과를 또 들어야 되고, 그 결과를 듣기까지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물로도 잘 치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7087님의 소원, 부모의 건강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7087님의 어머니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699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 최순화 권사님이 오늘 오후 3시에 치질 수술을 받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집도의 손과 함께 하셔서 수술이 깨끗하게 잘 진행되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아유, 그동안 네. 불편한 시간 참 오래 네. 보내셨나 봅니다. 네.
0: 우리 699님의 친구 최순화 권사님, 좋은 친구를 둬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하나님 의지할 믿음보다 귀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6997님과 또 청취자님들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한 복받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또 본인의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 6997님은 믿음의 친구인 우리 최순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함이 아뢸 수 있게 또 믿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3시에 치질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사람에게만, 의사에게만, 또 그들의 실력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수술하여 아무런 휴일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6997님의 친구 최순화 권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오니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4918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가 결혼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소통과 공감이 어렵고요. 욱하는 성향으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부부 사이의 소통과 화목이 회복되며 남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0: 누구보다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어쩌면 4918님 자신이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듯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듯

0: 하는 영육간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깊은 곳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4918님 사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4918님과 청취자님들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큰 은혜로 이 모든 환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깊은 곳에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4918님의 이 모든 상황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사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 모든 가족들 간의 삶에도 하나님이여 위로와 평안과 또 화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4918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길 열어주시면 남편도 주님 믿을 줄로 아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4918님의 그 모든 기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샵0981번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327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년 전에 유방암, 2년 전에 육종암을 겪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기도에 문자를 보내 기도를 받았던 분입니다. 지금은 회복되어 아르바이트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때 기도했던 대로 큰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고 있다며 주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요즘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진 마음을 돌아보며 앞

0: 앞으로 받은 은혜를 앞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소망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1: 저는 종종 이 내용을 볼 때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덜해

0: 참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회복되어 아르바이트까지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에, 너무 주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8년 전 유방암과 또 2년 전에는 육종암을 겪으면서 몸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았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의 기도에 또 문자를 보내고 문을 두드리게 되고 또 기도하며 함께 간구했던 그 3276님 오늘 참으로 회복되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큰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식을 주님께 전해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요즘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진 것 같아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3276님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붙들었지만은 이제는 회복되었으니까 다 주의 영광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셔서 온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큰 아이가 주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을 나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23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일하는데 큰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상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드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허리 이라면 접니다.
1: 아 그러세요?
0: 예, 저도 아유. 허리 때문에 허리 고질적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좀 뭐 하거나 또 심하게 하거나 많이 걸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2316님의 상황을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약 드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주께서 또 천사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이곳에 오시어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2316님 아버지 하나님 사연을 들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316님 뿐만 아니라 또한 청취자님들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허리협착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어떤 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으로 쉴 수도 없다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2316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리의 건강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요법과 또 약물치료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마음과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주의 능력의 손이 천사들을 통하여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리가 건강하여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316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2년째 원인 모를 복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아파서 밥도 잘 먹지 못해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자녀가 아프면 네. 우리 아이가 커서 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기도 제목. 그거는 둘째, 셋째, 넷째고요. 일단 잘 먹고 잘 자라는 것. 이거, 네. 이것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0: 그런데 우리 네. 익명의 사연자인데 원인 모를 복통이라 해서
1: 네네.
0: 참 저게 제일 큰 병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0: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 쉬운데
1: 그렇죠.
0: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오늘 참으로 익명의 사연자의 손을 잡아주시되 특별히 그 딸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년째 원인을 모를 복통으로 인하여 참으로 한창 성장할 나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익명의 사연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님이여 또 원인 모를 복통이지만은 또 원인 모를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은 바 되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듭니다. 주님께 손 내밉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익명의 사연자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하게 생활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딸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은 336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10월이면 결혼 3년차가 되는 딸 부부가 아직 자녀 소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진료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는 받았는데요. 직장에 무급 휴직까지 해가며 인공수정과 시험관 등 여러 방법으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셔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아유, 그 따님이 아이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버지.
0: 무릎 꿇고 앉지는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간절한 심령으로 3368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시간 우리 3368님 뿐만 아니라 청취자와 저희가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결혼 3년차가 거의 다 돼가는 딸의 부부의 자녀 소식이 없다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3368님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368님의 자녀의 딸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368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딸 가정에 하나님이여 놀란 주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3908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치유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삶을 마감하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먼저 인사하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1: 아멘.
0: 예,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908님이 이 우울증과 조혈병이 있다하여 무너졌다라면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소망의 기도에 또 그 사연을 올린 것은 우리 3908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3908님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3908님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3908님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란 은혜 베푸심에 영광 돌리는 3908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2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살 하윤이와 9살 상윤이 두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특히 창원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하윤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주말 부부는 선대가 무슨 복을 쌓아야 이런 주말 부부가 된다는 말도 있다는데 우리 178님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 더욱더 가정에 어쩌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용을 아뢰는 것처럼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창원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하윤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하나 78님 마음을 익히 하시

0: 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주말 부부라기보다는 또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윤이와 성윤이 두 아이와 함께 아빠가 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더 사랑이 더 자녀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부부처럼 가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 78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이 하나 78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하윤이 창원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이며 그 변화의 시적은 바로 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의 입술은 불평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악기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제자들의 입술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혀를 직접 운전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할 내용뿐만 아니라 말할 능력까지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혀가 성령의 지휘 아래 놓일 때 그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약속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기에 그 입이 그분이 그 입을 다스릴 때 무능한 인간이 위대한 대언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면 불과 며칠 전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를 성령의 임재가 비겁한 혀를 용기 있는 복음의 나팔로 바꾼 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주권을 넘기고 거룩한 지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이란 용기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 자아와 고집이 물러가고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신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돛이 바람에 가득 채워져서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하나님은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재능과 기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게 하여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는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장악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지만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충만이고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0: 그들이 말한 내용은 일상의 잡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터져나오는 생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하냐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분노가 충만하면 거친 말이 나오고 세상 욕심으로 충만하면 탐욕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혀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충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좌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0: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16년 6월 1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수백 번의 헌혈로 이웃사랑을 증명한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에게 생명 나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교회들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계가 고귀한 피를 나누는 생명 청지기 사역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양교회 표세철 목사는 고등학생이었던 1978년부터 47년 동안 690회의 헌혈을 달성한 영웅으로 자신의 신장과 간 일부까지 기증하며 성경적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왔습니다. 표 목사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 69세 연령 제한으로 지난 2월 532회 헌혈 졸업장을 받은 광주 낙원교회 문진 목사는 평생 모은 헌혈 증서 420장을 백혈병 환우회에 전량 기증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헌혈 제한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별 교회의 단체 헌혈 운동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성도 83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200여 명이 사후 장기 기증에 서명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 역시 누적 참여자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오는 9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교사 파송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중경기노회와 강북노회 등 4개 노회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공식 회의 안건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경기노회 김찬곤 목사는 서구교회의 파송시대가 끝나고 다국적 선교시대로 진입한 만큼 현지교회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 역시 한국교회의 이름만 앞세우던 기존 사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지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교개혁안은 1912년 중국 산둥성 선교 당시 현지교단과 수평적으로 협력했던 한국교회의 초창기 청지기 정신을 계승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자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형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생목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분립개척 교회들과 연대해 전개하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상가개척 후 공간 부족을 겪던 서울 더은혜교회의 예배공간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로교회는 교구별 관계망을 가동해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350여 곳과 결연을 하고 현지 전도와 교제를 나누는 수평적 동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는 월드 RCP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월 청주 나무숲교회 등 7개 마을교회의 돌봄 사역에 힘을 보탰으며 서울 3.1교회 역시 어깨동무 선교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어촌 미자립교회 약 600곳에 3년 동안 목회도서와 재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교회들의 자발적인 목회자원 공유와 수평적 결연은 개교회주의의 장벽을 깨뜨리고 한국 개신교회

0: 여기에 공교회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으로 기독사학의 권학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다양한 문화 접촉점으로 학원 선교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기독교 학교들을 격려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서울 영락교회에서 잘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근 11개 지역교회와 협력해 문화축제 형식의 수련회를 이끈 서울 영락고등학교와 등굣길 찬양 버스킹을 주도한 평택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는 개정사학법의 강제 위탁 조항이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교단과 국회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로 법안 재개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선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연애를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네. 인스타에 올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응? 누가 메시지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진 올린 거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메시지를 보내? 아, 딱 봐도 이런 사람은 이상할 거야. 응? 바로 차단해야지, 차단. 뭐야? 아,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완전 차우는데? 잘생겼으니까 바로 답장 보내야지. 안녕하세요, 차은우. 아니, 차민준님.

0: 민준 오빠가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줬잖아요. 그 덕에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잘생긴 아니 좋은 오빠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1: 나도 그래. 아 근데 지영아 아니다.
0: 아, 뭔데 그래요? 혹시 오빠가 만나자고 말하려는 건가?
1: 아니야.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0: 빨리 말해봐요. 완전 궁금하잖아.
2: 사진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멋지겠지.
0: 어머, 그럼 나 만나자마자 사귈지도. 그럼 오늘부터 1일.
1: 아, 그러면 그게...
0: 네, 오빠 좋아요.
1: 지영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어. 내가 다니는 모임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주거든.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너도 그 말씀 들으면 신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야.
2: 뭐지? 더 깊은 진리? 새로운 복음?
0: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자,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지연이를 위해 준비한 특강 영상 링크. 이거 보면은 네 눈이 활짝 열릴 거야.
2: 뭐야, 잘 보이는데 내 눈이 왜 또 열려?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 아우, 모르겠다. 일단 한번 링크를 열어볼까? 응? 강연
3: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뭐야?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인터넷 세상에
2: 방송인데?
3: 갇혀 있습니까?
2: 강의하는 사람 분명히 민준 오빠 목소리인데
3: 지혜 안에 있습니다.
2: 근데 사진이랑 얼굴이 이거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영산 속 교회도 이게 저거 이단 교회인데 너무 이상해.
0: 오빠, 강의하는 사람 설마 오빠는 아니죠?
1: 와, 역시 지영이 니 알아봤나? 네, 맞다. 감동받아서 그러지. 그러면 내랑 같이 우리 모임 한번
2: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왜 프로필 사진에는 차은우 사진을 올려놔요?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1: 아니, 그거는 얼굴 약간 수정한 사진인데 별 차이 없을 건데?
2: 왜 별 차이가 없어요? 눈, 코, 입, 콧구멍까지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아니, 이단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싫지만 아니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속이냐고요. 오늘부터 오빠 차단.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응.
4: 속상하네요. 믿음의 남자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방의 믿음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4: 디아코노스와 영랑꾼 극동방송이 함께

0: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란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일의 출발부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출발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의 방법과 태도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런 태도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결과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용서와 구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용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전인격적으로 알고요. 더 나아가서 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나와 관계 속에서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 보면은 두 왕국이 나오죠. 유다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반쪽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800년 전 그때의 일인데요. 남쪽 유다에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연이어서 통치를 하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두 곳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할 때까요 창시했다고 할 때에 하는 동일한 이름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그 사람은 1세라 부르고요. 그리고 나는데 그 사람과 구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가 왕위에 있었던 것이 41년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복도 많이 하여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그 정성기 시대의 북쪽의 영토를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창한 시기를 이때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국가 전체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델과 단에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숭배를 하는데 이 일은 그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패역한 삶이 아주 깊어갔고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이런 죄를 죄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굉장히 교만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너무 많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 음란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래, 우리 육체적 음란도 있지만 영적 음란을 지적을 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다 생생하고 신랄하게 전하기 위해서 놀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 다른 말로 하면은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고멜이죠. 이 고멜과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아내는 창녀의 행동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을 낳게 하였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이름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저주의 이름으로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다, 뭐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저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에후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아합 왕조를 그 곳에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했던 에후가 그 앞에 아합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배역의 행동을 더 많이 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이곳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에후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로 루하마라는 말은 로라는 말은 아니다, not, no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no 긍휼,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로 암미,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 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이름을 갖는 이름을 갖게 했죠. 자녀들의 이름이 참 이상하죠. 흩어서 버린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내 자식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질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루하마가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아닌 로 루하마. 번역하면 비정이라 할까요? 비정. 이름이 비정입니다. 비정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암미가 더 이상 자기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 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패역하고 무도하게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을 세 가지의 재판을 받는데 선고를 받습니다. 세 가지의 선고의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것이 선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선고입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개인적으로 말하면 고멜도, 국가적으로 말하면은 북왕국도 자기가 가야 될 앞길을 가시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버려서 더 이상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들에게는 미래도 소망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선고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을 것이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 이 삶은 여러분 배를 짓는 그 삶 말하죠. 그죠? 그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는 고멜에게서 그리고 북왕국에게서 주었던 모든 필수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사치를 빼앗아 갈 것은 물론이고 매일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조차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미래도 소망도 다 빼앗겨버리고요. 현재의 생존까지도 빼앗길 것인데 그러면은 세 번째 선고는 도대체 무엇까지 빼앗아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세 번째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말을 엄청나게 이제 긴장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빼앗아가버리실까?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선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번째 선고가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선고의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재판이 세 번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 재판에 같은 선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선고가는 앞에 두 선고의 연장성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재판장에서 내려진 같은 선고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이죠. 왜? 앞선 두 선고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선 선고들을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말투랄까요? 말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앞선 두 선고들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협을 하고요. 책망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이 농고, 선고에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부드럽게 타이르고 위로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고에서는 의식주 이 필수품, 먹고 마는 사는 것을 빼앗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미래와 소망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소망의 문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상반되고 모순된 선고들이 한 선고문에 함께 내려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것은 이 선고는 동시에 내려지만은 선고의 집행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집행과 세 번째 집행에서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고를 가끔 내립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것이 지나서 뭔가 충족이 되면은 몇 년 단기로 정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여러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선고에는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면서 세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볼까요?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라 읽겠고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본문이 아닙니다만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여러분 그것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바로 16절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기 바로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 그날과 같은 어떤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건의 원형, 프로토타입, 원형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 사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항상 애굽에 출애굽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구원 사건들은 항상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모든 구원 사건에서 그 구원 사건이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효력을 갖추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결한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샘물이 되었고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씻는 근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요. 과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이 되고요. 앞으로 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바로 그 십자가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근거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날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그날, 바로 그날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용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고 너무나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된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타일러야 한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타일러야 할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타이르고요.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위로를 주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요리조리 그렇게 타이른달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꿰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거친 들로 내몰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타이름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거친 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셔서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죠?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요. 막아버린 소망을 다시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이거 익숙하죠? 찬송가 323장 2절에 아마 그 가사 때문에 아골골짜기 하면은 익숙할 겁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골짜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성의 적군에게 참패를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죠? 여리고죠. 그리고 그 여리고 굉장히 강한 성이고요. 큰 성인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에는 아무런 상함도 없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저쪽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지도 말고 멸절을 시키라 했던 그 물건들을 취하여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그 일로 인해서 아간의 물건들을 다 불살라버리고요. 아간과 그 가족까지 다 돌로 쳐서 큰 돌 무더기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생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돌 무더기를 뚫고요. 거기에서 꽃들이 하나 올라오더니만 나중에 보니까는 소망의 꽃들이 그리고 놀라운 우거진 살림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어릴 때 이 산을 보게 되면 산들이 그냥 우리가 민둥산이라 하는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돌밭산이었습니다. 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곳을 이리 지나가 보면 돌이 하나도 없어요. 숲이 꽉 우거졌어요. 뭐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나 페타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그 문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의미가 뭐냐니까 개방된 통로가 쫙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환한 길이 열려있는 대문.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점, 아골골짝. 그것을 가장 눈부신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 아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자기 발행과 선택과 내가 그 해봐야지 하는 의지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호세아는 아내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의 약속한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은 뭘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는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15절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출애굽 날과 같이 하리라. 17절 이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 생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요, 실행하실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한다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용서의 하나님은 아골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삶의 회복이죠. 여러분, 먼저 삶의 회복이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선고에서는 포도주를 비롯한 의식주 필수품을 다 빼앗아 가버리라고 선고를 했는데 그걸 뒤집죠. 그것을 주리라고 합니다. 주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풍족하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생물체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니까, 그 생물들이, 그 생명체들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땅에 농사를 풍요롭게 하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배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고 합니다. 18절 뒤에 봅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지난주에 제가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고 했는데, 양은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안히 눕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환경에서 평화를 주시고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있던 이 거친들이 포도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가 푸른 초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여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 딴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시편 107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정직한 자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직한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 그것이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첫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름들을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로, 로루하마는 루하마, 긍휼로, 로암미는 암미, 내 자식, 내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흩어버리고요, 내 백성으로 도무지 여기지 못할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데, 긍휼히 여겨서 당신의 자식,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그 관계를 깨어지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은 탕자 비유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여 하면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그래, 종으로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0: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내 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온 동대방네 다 선포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너희를 나의 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고 하리라 라고 새롭게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용서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자리매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절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설교를 다 잘 들으셨는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중동부 형제자매들 잘 들었죠? 호세아가 맞이한 음란한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라멜이 아니고 고멜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멜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멜의 뜻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끝인 여자입니다. 끝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끝장녀, 끝장남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우리 모두 이 용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동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1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도 늘 행복하게 방송하고 싶어하는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분주하게 조금 여유롭게 아니면 좀 쉬면서 아니면 다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오후 시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보면 높게 짓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게 고층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은 뭘까요? 화려하게 외벽을 멋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든다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작업은 바로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주에서도 지금 어디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뭐 짓는다더라.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그 옆을 지나다녀도 건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 눈에는 기초공사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겠어요? 그 지지대가 무너지는 순간이겠죠.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도 작은 지진에 무너져버린다. 그러면 그 건물은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나도 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제 단어는 반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내가 지지하고 기댈 나의 반석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반석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단어를 반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48님,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또 8093님, 우리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영대디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또 나눠주셨습니다. 반석. 예, 제가 반석이란 이름을 가진 형제님도 아는데, 이 반석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효성 집사님도 새벽기도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외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힘이 되시는 게 맞으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맞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그 은혜 찬양의 은혜 나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너에 그 심영재 집사님, 곡을 직접 쓰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라이브로 찬양도 들려주시고 또 본인의 곡도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어제 8270님이 좀 늦게 문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곡 제목을 다시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좀 말씀을 드리고 할까 해요. 어제 부르짖어라 하는 곡이 두 번째 곡이었어요. 첫 번째 라이브로 불러주셨던 곡은 위로자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두 곡 다 본인이 쓰신 곡이었습니다. 직접 뵙고 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또 곡 제목이 뭔지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동차 운전하며 우리 찬양여행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것 같아요. 이 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연료를 태운다고 해요. 그 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열을 엔진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열이 막 계속 발생하니까요. 이 열을 식혀줘야 하잖아요. 냉각수, 그 물이 돌아가며 그 열을 식혀주는데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은 과열됩니다. 가끔 도로에 이렇게 과열돼서 고장난 채 멈추어 있는 차들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 충만하면 금방 엔진이 과열되듯 우리는 불에 타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엔 냉각수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도 우리의 냉각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죠. 묵상, 저는 하나님 앞에서 냉각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정으로 충만하시지요. 잠시 숨을 좀 고르시고 그리고 그래야 내일도 달릴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 감사의 고백 또 묵상의 나눔, 은혜의 나눔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문자의 주제 단어는 반석입니다. 나도 반석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짧게 간증해 주셔도 되고 또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석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립니다.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해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8093님이 열정과 끈기로 오늘도 택배일 하면서 찬양여행으로 무더위 차 안에서 쉼을 가져보신다고요. 아, 더운데 아,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찬양여행이 쉼을 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8093님의 이 귀한 고백이 이 찬양 속에 함께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금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샬롬. 저는 미션 코랄 예술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미국 CNMA 총회 소속 이정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먼저 미션 코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미션 코랄은 어떤 합창단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미션 코랄은 처음에 제가 1998년도 처음 선교지를 갔다 온 이후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믿는 자들을 모아서 나만을 찬양하는 합창단을 만들어라. 그러시는데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학연 지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4년간을 기도하다가 2002년도 2월에 기도금대에서 제가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과 또 비전공자인 일반 성도들을 모아서 초교파 자비량 선교 합창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하고 교회 순회 연주회를 1년에 한 10여 곳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올해가 24년째.
1: 그렇죠. 네네. 올해가 24년 되고 25년째입니다. 네. 네.
2: 미션 코랄이라는 이름의 뜻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0: 우리 미션 코랄은 어떤 사역을 모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로 이제 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코랄,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면 되지.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받으실 거야. 내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성가대나 합창단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찬양.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공교한 소리로 나를 찬양하라 했을 때그 공교한이 원어로 야타브라는 뜻인데요. 야타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내가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0: 미션 코랄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와 이웃 섬김을 신철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요. 미션 코랄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1: 미션 코랄이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가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음악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공연 중에 저희 찬양 가운데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준비하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치는 우리가 그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공연을 하고 얻은 그런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다른 합창단처럼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1년에 한번또 야유회도 하고 이런 데쓸 것이냐. 그러다가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우리가 찬양해서 얻어진 수익은 주님의 눈물이 있는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두 가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가치입니다.
0: 미션 코랄은 역사가 또 25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단원분들이 또 오고 가셨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1: 맨 처음에는 제 이제 기동대 제자들 절반하고 일반 성도들 절반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금대 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가지다 보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단원들이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교파이고 전공 비전공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시고 특별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단원들이 정말 특별 계시를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충성심과 특별한 십자가 사랑, 그리고 특별한 겸손을 가진 탁월한 분들이세요. 정말 이런 분들을 제가 어디서 일부러 데려오려고 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정예 군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미션 코랄 제43회 정기연주회로 뮤지컬 칸타타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목이 사랑이라 이번 공연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이번 공연은 저희가 뮤지컬 칸타타를 여러 편을 했어요. 그런데 뮤지컬 칸타타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에 하는 그런 칸타타 그거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한 편의 뮤지컬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뮤지컬 칸타타는 보통 때는 어린이 합창단도 출연을 하고 무용팀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연출을 해요. 그래서 연출의 어떤 화려함이나 저의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볼거리, 흥미거리를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부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냥 모든 흥미거리와 볼거리를 배제하고 오직 성령님의 강림과 역사만을 제가 그것만을 바라고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0: 하게 역사하셔서 심령을 터치해야 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중보 기도자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정기연주회를 매번 뮤지컬 칸타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0: 보통은 일반적으로

0: 일반적인 전기 연주에 한 10배 정도 제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매번 할수 있는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1: 아무래도 공연 규모나 뭐 이런 기획이라든지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0: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연하는 그 솔리스트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섭외나 무대 스케치, 의상 스케치, 그걸 제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 스크립트부터 모든 걸 돈을 주고 하면 쉬운데, 돈을 우리가 많이 쓸수록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몸으로 다 때우는 겁니다.
1: 이번 44회 정기연주회까지 1회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미션 코랄 안에 남는 은혜나 감사의 순간이 있었다면요?
0: 지금까지 44회 정기연주회를 해오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미션 코랄을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진주는 기독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서 헌신된 사람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숨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 무대가 마지막입니다 했던 무대가 있었어요. 그게 제 3회 정기연주회인데 바로크부터 CCM까지라는 그 무대였어요. 그런데 그 무대를 시작할 때부터 관중들이 울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끝날 때까지도 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찬양 듣는 내내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시키셨다. 이런 간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주님 일하시면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무릎 꿇는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교회 순회를 다니거나 할때 갑자기 목사님들께서 뜬금없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실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나서. 그래서 찬양 이제 하고 함께 그분을 가운데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서울의 보라매 병원에서 내려가서 한달 안에 장례 준비하십시오 했던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심장이 뛰는 게 잔잔해져가지고 밥을 못 드셨대요. 근데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심장병이 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더 살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찬양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번 공연 제목이 사랑이라고 붙이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나요?
0: 이번 칸타타 안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너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전체 열몇 곡의 곡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세번 나오는 이 단어가 네 번, 세 번, 네번 나오는 이 단어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맞고 찢기고 상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하게 그것도 죄 없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맞아도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찢겨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대신 죽어도 너를 사랑해. 그 메시지를 제가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이라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 칸타타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과 I am이에요. 두 곡을 제가 편집하면서 제목을 사랑이라라고 지었습니다.
1: 선교사님께서 이번 공연의 예술 감독이자 지휘자로 전체 무대를 이끌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을까요?
0: 다른 때는 이 공연을 어떻게 하면 참 볼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아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을까에 중점을 사실 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각 사람이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찬양의 밤에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포커스.

0: 바쳤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1: 선교사님 개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제가 뵀을 때 풍기는 인상이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주분이 아니시죠?
0: 네, 맞습니다. 서울 토박입니다.
1: 그러면 진주에는 언제 오셨어요?
0: 진주에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에서 두번 이제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쪽, 공군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쪽에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할때두 달을 새벽 기도 때 울었어요. 하나님, 저안 갈래요. 저는 사천이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애들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만 가고 저희는 따로 살게 하고 새벽에 두 달을 울었는데 결국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가라 할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갔다. 근데 너는 적어도 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마룻바닥을 막 차면서 울었어요. 알았다고요.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온 땅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1: 연고가 없는 이쪽에 와가지고 자녀분들도 이쪽에서 다 성장을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저희가 일로 왔으니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미국에서 왔는데, 한글을 몰랐어요, 올 때. 미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몰매도 맞은 적도 있고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에 우리들 아이들이 왔을 때는 이제 사천이 아니라 다른 도시였어요. 충청도의 다른 도시, 다른 비행단에 있다가 거기에서 몇달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담임 선생님께 그랬어요. 아이들은 환경이 요구하면 적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없도록 선생님께서 좀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올 건데 왜 한글 안 가르쳤습니까? 하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아이들 교육학 책에 보면 아이들은 환경이 요구하지 않으면 습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글 왜안 가르쳤겠습니까? 나비, 나비 써주면 밑에다가 나비, 나비 세번 쓰고 그다음에 NABI, NABI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게 나비인데 엄마는 왜 이런 걸 쓰라고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봄에 그랬던 아이들이 나중에 연말에 2학기 말에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둘 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시더라고요.
1: 지금은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셨겠네요.
0: 예,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의 몫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이셨나요?
0: 네, 저는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때이뭐 반장 이런 거는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아이여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졸업식에 재학생 대표로 가서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한다고 한게 밑에 맨 앞줄에 앉아있는 오빠들이 야 노래해 노래해 할 정도로 제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그렇게 제가 수줍음이 많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책상 밑에다 찬송가 넣어놓고 종 땡치면 찬송가 꺼내서 찬송가 막 부르고 또 땡치면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 짝이 너좀 이거 그만 부를 수 없냐고, 너 이거 언제까지 부를 거냐고 그럴 정도로 제가 찬송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는 찬송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공부한 건 사실은 음악으로 먹고 살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잘 찬양할 수 있지? 그게 제 목표였고요. 사실은 제 직업은 이제 영어를 쓰는 직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과 무관한 전공을 제가 했던 것은 찬양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한 가지였습니다.
1: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찬양과 일반 음악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0: 일반 음악은 우리가 테크닉과 스킬과 좋은 소리, 그다음에 좋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0: 찬양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서 영적인 무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과 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때 악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때 군대에 앞장서서 나갔을 때 저들이 찬양할 때 전쟁에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데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해야 그게 진짜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제가 정말 10년 이상을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찬양 속에 역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위해서 최고의 스킬과 테크닉과 감성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영성과 믿음의 고백과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은 미션 구랄 이정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해 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보금동네 사람들 이정실 선교사님 이야기 우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사연과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20세기의 그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그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잖아요. 근데 그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에게는 친구이자 라이벌인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장들이지요. 그런데 화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견제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작품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피카소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마티스가 죽은 후에 나는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그런 좋은 친구, 이것이 지지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지지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우리의 지지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혼자 뭔가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서로에게 기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요일 오후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넉넉한 오후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찬양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0: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팀 다시입니다.
1: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0: 8677님이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차전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 관심과 기도로 함께 섬기는 마산제일교회 전도용사들 수고 많으셨다고 극동방송 열심히 듣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읽고는 어떻게 하면 수술받는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클로로폼이라는 화합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취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밖에도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면서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의사요 또한 위대한 과학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은 무엇인가? 아마 그 친구는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마취제가 그의 대답 가운데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영화롭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자면 먼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지만 은연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이시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족의 위계 개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이시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인간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동일한 한 분으로 여기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앞선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 전에 계셔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뜬금없이 삼위일체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단한 분뿐인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를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만남을 추구

0: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이 많은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믿다 보니 믿음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배려는 없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분을 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을 찾아갑시다. 그러면 그 노력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믿어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이 민족을 참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민족은 상처투성이로 지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정전협정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족의 하나됨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전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독재 정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군사적 위협으로 조국 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의 땅에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북향민 가정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조국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복음적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2화 날 씻어주시기 위해

0: 일주일간의 기도회를 마친 후 주일, 하디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 앞에 선다. 그날 예배는 특별한 찬양도 특별한 기도도 없었다. 하지만 목사로 선 한 사람의 고백은 여러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렸다. 하디는 몰랐다. 자신의 고백이 지경터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말없는 죄책감과 묻혀있던 눈물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1: 아이고, 나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서 밥도 안 넘어가. 다들 그 하디 목사님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2: 봤죠. 그렇게 단단하신 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 봤어.
3: 저도 너무 놀랐어요. 늘 당당하고 힘있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2: 나는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전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회개하러 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 어찌나 울었는지.
4: 아이, 다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속닥거려.
2: 달수, 넌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4: 어? 아, 설교? 아, 늘 은혜지. 아, 오늘은 유머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 그치?
2: 유머? 넌 목사님 회개가 재밌어?
4: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아, 사실 시작 기도할 때 눈 감았는데 전투니까 끝났더라고.
1: 그래요. 달수 요즘 밤낮 없이 일하는데 피곤하지. 얼른 점심 드셔.
0: 마태복음 5장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버려진다 구절 읽으시고 여러분이 가지는 접니다 그러셨어요.
2: 그리고 오셨지.
4: 그래?
5: 나는 솔직히 반갑더라. 그동안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나처럼 죄인이었구나. 나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
1: 맞아. 미꾸라지 마냥 나만 흙탕물 만드나 했는데 목사님이 큰 미꾸라지라고 하시니까 좋더라고.
2: 아이, 그 말 들으면 목사님 다시 우시겠어.
5: 아이, 그래서 나 오늘 설교가 좋았어.
1: 나도 좋은데 너무 가슴 아프고 먹먹해.
3: 저요, 처음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2: 나도 그랬어.
4: 그래? 난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2: 그치, 눈 감고 설교 시간 내내 기도했지. 자네는 내가 알아.
0: 회개의 말은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돌아왔다. 하디의 눈물은 이전 설교보다 오래 남았고 사라졌던 교회 안의 웃음과 나눔을 불러왔다. 며칠 뒤 원산지방 사경회가 열렸다.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다.
6: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는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름은 무너뜨리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져요. 우리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5: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신앙 있는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요. 속으론 남편 무시하고 아들의 신앙보다 출세를 더 걱정했어요. 집에서는 짜증내고 소리만 질렀어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3: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엄마 따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론 모든 교인을 비난했어요.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연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믿음이 부러웠어요.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0: 하디가 흘린 눈물이 교인들의 눈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운동가 프랜스 내식회가 열린다. 여기에서도 회개가 터져나왔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과 권위만 남고 사랑은 잃어버린 사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0: 하디의 깊은 회개 기도가 끝나갈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달수는 계란을 한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2: 목사님! 목사님! 이것 보셔요! 믿음이가 나온 병아리들이 자라더니 또 다른 믿음 아리를 낳았어요!
1: 아, 저 집사님.
2: 아이고, 기도 중이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1: 아, 아닙니다. 방금 마쳤습니다. 이게 다 믿음 아리예요?
2: 예! 아침마다 가보면 믿음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1: 예.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쩝니까? 장터에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유, 아닙니다. 믿음을 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다 삶아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때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1: 아, 부흥회 때 나눠주시게요?
2: 아, 그럼요. 은혜로 주셨는데 나눠야죠. 믿음 아리지 않습니까?
1: 전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 알 두 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다.
2: 아, 그때 목사님 삐쩍 꼬라가지고 말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믿음이가 처음 나온 알이라 하나는 내가 먹을까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죠.
1: 그랬군요.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 그 다음날에 그 닭도 한 마리 잡아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하시죠?
1: 그럼요, 기억하죠.
2: 근데 그건 내가 아니고 김씨 아주머니가 한 거예요.
1: 예?
2: 목사님 챙겨드리라고. 자기는 말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다들 말은 못해도 속으론 걱정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데 목사님은 오죽할까. 그 모습 보기 민망하니까 더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1: 돌아보니 제가 참 못났네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많이 배웁니다.
2: 아이, 무슨 말씀을. 근데 목사님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사실 인사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1: 아, 그 정도였나요?
2: 아이, 모르셨어요? 아이, 늘 화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또 잘못했나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손잡고 인사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솔직히 저도 설교보단 사실 그게 더 은혜예요.
1: 그 말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달수 씨 덕분이에요. 작은 친절 하나가 열 마디 말보다 힘이 있다는 걸 달수 씨와 성도님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2: 에휴, 민망하게. 아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다음엔 믿음을 안 드려요.
1: 예,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시작된 원산의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과 개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된다.
1: 평양, 개성, 서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0: 것을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건 불가능한 것임을 시인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린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하디는 가장 열매 없는 선교사에서 부흥의 불씨를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실패와 눈물, 자책과 괴로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먼저 무릎을 꿇게 하셨고 먼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그렇게 부흥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회개와 눈물 속에서 피어난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2화 날 씻어주기 위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것 없이 한 번으로 끝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비 되어지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 고통스러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의 상황이 분명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 부정적 상황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가 버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인생은 분명히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성숙해 하는 문제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는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지연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음이 있어요. 가지고 싶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수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꼭가 있어야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의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깊게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성장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아닙니다. 큐티 빼먹지 않고 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한때는 큐티를 하면서 늘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통찰력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일수록 말이 많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흥분해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못 참거들랑 그런 때인가 보다 하셔야 돼요. 문제아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과묵한 아이가 될 때가 옵니다. 아이들은요, 다른 이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잘 참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런 것 보면 저 역시 성숙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잘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직선적

0: 적인 사람이고 직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0: 여기 빠진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또 고소할세. 또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예요? 계속되는 고소고발? 이미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들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기득권 때문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끊임없이 음해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소문을 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로 먹혀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황당한 음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음해적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5분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베스도는 벨릭스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음해적 내용을요. 이 벨릭스에게 천부장 이 누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0: 자, 보세요. 벨릭스 총독이요. 천부장에게 바울이 죄가 없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미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 바울의 무죄함에 대해 이 얘기를 했고 베스도 역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풀어줘야죠.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바울에게 이런 무의미한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왜 내어버려 둘까요? 찰스 윈돌 목사님께서요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공감 안 하시죠? 나에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 간에 그 고통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 무릎을,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0: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를 죽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아는 만큼 주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훈련입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는 문제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 중에 가보지 않은 그 장소에, 가보지 않은 신앙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안할 것입니다. 지연되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숙시키는 도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불안입니다. 염려일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지연되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요, 불안이거든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입니다.
1: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0: 이 말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왔느냐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습니다. 물을게요. 버니게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겐 또. 남자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간사해요. 본전이라도 해요. 손 안 들면 괜찮으니까. 여자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정확한 이 아그리빠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몇 세예요? 2세. 증조부가 그럼 누구게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 다 죽이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악랄한 사람이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또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이 변이계는요, 보통 여자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남매예요. 근데 같이 왔어요. 왜요? 역사학자들은요, 근친상간으로 둘이 동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대의 요부 중에 요부입니다. 제가 왜 말을 못했냐면요, 지금 나올 내용이요, 참아! 친삼촌인 헤롯과 먼저 버니게는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삼촌을 버리고 길리기아 왕인 폴린 왕과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오빠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합니다. 이것들이 왔대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베스토를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랄할 대로 악랄한 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베스토는 이런 사람과 뭘 하냐면요, 바울 문제를 의논합니다. 14절 같이 보실까요?
1: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0: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이 악하고 악랄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두 사람에게 상의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유씨는 유씨끼리 노는 거예요.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22절입니다.
1: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0: 자,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적 기준마저도 저버린 그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진 왜곡된 바울에 대한 소문과 거짓 고소,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껏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만일 베스토에 의해서 가이사에서 풀려났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요? 40명의 결사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아니,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최선일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축복이란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 억울한 상황,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숙함으로 성장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래, 주님의 은혜지. 그러기 앞으로도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니, 지금은 주의 역사심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 내 시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기되어지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혹여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심각한 것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영상 중독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하죠. 아니면 핸드폰 중독. 어른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내가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끊고 싶은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맘 딱 먹고 용기 있게 그것에서 벗어나 본 적 있으세요? 충동을 딱 버려본 적 있으세요? 벗어나는 그 기쁨, 후련함, 저 최근에 한번 느껴봤는데 아,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합니다. 절제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끊지 못하던 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때만 잠깐 기쁘고 하고 나서는 후회만 남잖아요. 사실 본인들도 그걸 끊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거예요. 순종의 기쁨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쉽진 않지만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다. 섬김의 기쁨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기쁨이죠. 자,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주님은 내 기쁨.

0: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첫 곡 향기로운 나무 주님은 내 기쁨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중독 그 또 절제 끊어버리는 기쁨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못 끊는 거 있거든 저도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딱 끊어봤는데 와 그 기쁨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를 맨날 못 가고 있다가 아 주일날 여행을 내가 끊고 교회를 가보겠다 갔는데 너무 기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새끼라에 중독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런 중독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다른 거 중독은 안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중독된 것 같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딱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해봤을 때 순종해봤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쉐키나 찬양단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0: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쉐키나 찬양단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원래 이제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게 돼서요.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내일 그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보물 퀴즈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 몇 년 오래된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생도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방학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5개월 방학했던 분 계약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한번 제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예.
0: 아 예. 저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아 예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알고 계시죠?
1: 네 알죠.
0: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1: 예? 새끼라 잘 듣고 있어요.
0: 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 예.
0: 우리가 지금 생방송에서 통화된 지가 첫 통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1: 응? 통화는 안 됐어도 계속 문자는 제가 보냈어요.
0: 아니 저희가 그래도 6월 초에 이번 달 초에 통화했었잖아요 방송에서.
1: 네네.
0: 그렇죠? 응.
1: 네.
0: 통화했었고 근데 그 뒤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드린
1: 네.
0: 건데.
1: 네네. 생각해 보셨어요.
0: 근데 그때 짧은 방학이었어요. 5개월 방학.
1: 네. 네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신 거예요?
1: 예.
0: 와 잘하셨네요.
1: 네.
0: 가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첫 예배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죠?
1: 예.
0: 아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 문자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어떠셨어요? 첫 예배가?
1: 아 너무 좋았죠.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우리 교인분들도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아.
1: 예.
0: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1: 얼마 동안 안 다니다가 실패되었다가 다시 활력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더 기쁘죠.
0: 활력을 찾고 예. 그래요. 하루 이틀만 교회 안 가도 마음이 찝찝한데 사실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5개월 동안 안 나간 건 그건 진짜 오래 안 나간 거나 다름없죠.
1: 예. 요즘은 바빠서 새벽 기도 못 갔지만 이제 새벽 기도도
0: 새벽 기도도 가시고
1: 응.
0: 아유 그러시구나. 지금 계시는 곳이 경기도
1: 화 지금은 못 가고 있어요.
0: 요즘은 못 가고 계시지만
1: 요거 바쁜 거 지나면 나가요.
0: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 조금 시작하시면 되니까 주일 예배는 지금 나가시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화성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맞습니다.
0: 김치 선물 잘 받으셨고요.
1: 예.
0: 저희가 이렇게 예. 교회를 가게 되면 김치 선물뿐만 아니라 축하의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1: 그건 안 주셔도 괜찮아요.
0: 축하의 꽃바구니. 우리 축하의 꽃바구니. 교회를 가게 된 분에게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0: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1: 네,
0: 축하드리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3279번님께서
1: 예.
0: 원래는 불교셨다면서요.
1: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0: 결혼하기 전에는.
1: 예.
0: 근데 어떻게 믿는 집안에 시집 왔어요?
1: 예.
0: 아, 그랬구나.
1: 아버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0: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쭉 잘, 예.
1: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전에 계셔요.
0: 생전에 계시고,
1: 예.
0: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군요.
1: 4월 20일 날 결혼해가지고
0: 네.
1: 5월 2일 주일서부터 제가 다녔어요.
0: 와, 그렇구나.
1: 어머니 말씀에
0: 아,
1: 순종해서요.
0: 순종했어요.
1: 예.
0: 아이고, 그러네요.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1: 99세요.
0: 99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계실까요?
1: 못 다니시고 집에 계세요.
0: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1: 예.
0: 그러시구나.
1: 그래도 그냥 다 궁뎅이 끌면서 또 제일을 도와주셔요.
0: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일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99세
1: 예.
0: 어머니가.
1: 예.
0: 대단하시네.
1: 저한테 일을 도와주셔서 뿐이 아니라
0: 네.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제가 옛딴 집에 살고 있어요.
0: 예? 뭐라고요?
1: 옛딴 집에 저기 저희 집 옆에 집이 없다고요.
0: 예.
1: 어머니랑 둘이서 옛딴 집에 살고
0: 외딴 집에
1: 있다고요.
0: 살고 있어요.
1: 예.
0: 와.
1: 그래서,
0: 화성에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1: 아니, 좀, 뭐 그런, 아주 산속은 아니래도,
0: 네네.
1: 도로에서 좀
0: 떨어진
1: 떨어졌어요, 저희 집이.
0: 곳에.
1: 예. 하루 종일
0: 그렇구나.
1: 살, 누가 오시지도 않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그래요.
0: 교회는 어떻게 가세요? 교회는 어떻게? 주변에 그래도 교회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1: 차 타고 가요, 제가, 운전해서.
0: 운전해가지고.
1: 예.
0: 그렇구나. 자, 우리 이
1: 시험.
0: 시간에
1: 예.
0: 교회를 다시 가게 됐으니까.
1: 예.
0: 그때는 이제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1: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거든요.
1: 예.
0: 저
1: 딴
0: 따
1: 분들이, 따라서 하라고 하실 때,
0: 네.
1: 저도 같이 하고
0: 같이 하고
1: 있었어요, 항상.
0: 있었군요. 아유.
1: 예.
0: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1: 예.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1: 나의
0: 고백합니다.
1: 하나님으로
0: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3279번님은 지금 어떻게 건강하세요?
1: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0: 잘 견디고 계세요. 그래도 99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또 쉽지 않으신데 본인도 또 이렇게 수술까지 하신 상태에서. 아유,
1: 저는
0: 그래요.
1: 7학년 6반입니다.
0: 7학년 6반, 와. 근데 99세 어머니 또 모시고 계시고. 아이고,
1: 예.
0: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
1: 감사하지. 어머님의 딴 분들은
0: 네.
1: 노인분들을 어디 갖다 버린다 어쩐다 해도 저는 어머님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함으로
0: 아이고,
1: 삽니다.
0: 그래요.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0: 어이구, 참, 어머니가 이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와. 우리 3279번님,
1: 예.
0: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1: 나의 갈길다 가도록.
0: 나의 갈길다 가도록. 어떤
1: 예.
0: 이유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어머니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1: 예.
0: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참 많이 좋아했던 곡이잖아요.
1: 예. 어머니가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0: 네네네.
1: 성령으로 뜨겁게 많이 받으셨던
0: 아유,
1: 분인데,
0: 예.
1: 지금은 몸이 허락지 않으셔서
0: 네네.
1: 교회를 못 나가시고 계십니다.
0: 아이고.

0: 어머니께 우리
1: 예.
0: 극동방송 한번 이렇게 옆에서 들려주시고,
1: 예.
0: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좀 들려주시고, 예.
1: 네.
0: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이
1: 네,
0: 찬양 앞부분
1: 감사합니다.
0: 살짝 좀 불러주시겠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1: 예.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이죠. 앞서 우리 화성에 계시는 분 우리 3279번님이 신청한 곡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0: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히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찬양을 또 더 노력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정답은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새끼라 오늘 열매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셨을지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지금 개학하셨을지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78번님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네.
0: 지금 보니까 문자를 네. 지난번에 주셨는데 새끼라를 네네. 잘 듣고 있고 새끼라 들으면서 2년 정도 방학을 마치고
1: 네.
0: 저번 주 주일부터 다시 출석했다.
1: 네. 네.
0: 예배 회복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저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안 됐죠?
1: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0: 이번 처음이죠?
1: 네네. 그러면은 하고.
0: 그러면은 뭐 방송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간 거예요?
1: 아, 그쵸. 맨날 이제 피디님 맨날 저희들한테 찔러주시고 세뇌시키고
0: 세뇌시키고 찔러주시고
1: 예, 네, 아주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또 새끼를 안 들으면 안 편하니까.
0: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1: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0: 이게 영적인 불편함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 맞아.
0: 그렇구나. 이제 딱

0: 아, 듣다가 보니까, 아, 나가야겠다 하고
1: 예,
0: 나가셨군요.
1: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0: 아, 그래요.
1: 작정을 하고 근데 결단해서 갔습니다.
0: 그러면 지금 교회 한번 가셨어요? 2년 만에?
1: 예.
0: 지난주에 한번 갔고.
1: 예, 근데 저 때문에 이제 제 동생 제가 전도를 했는데 4년에 넘었는데 제가 안 가니까 동생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까지 실족되게 하는 것 같아서.
0: 아이고, 그렇구나. 동생은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1: 네, 저번 주에 같이 갔었죠.
0: 아, 같이 갔어요. 친동생?
1: 예, 옆에.
0: 아이고, 잘 됐네. 동생 전도하고 본인은 이렇게 빠졌다가, 어?
1: 예,
0: 얼마나 또
1: 요새.
0: 그것도 찔려요, 또 불편해.
1: 그러니까요.
0: 그래. 원래 그러면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2년 전에 다니던 교회?
1: 네.
0: 어느
1: 예,
0: 지역이세요?
1: 어린동이 어린교회예요.
0: 아, 서울 오륜동 오륜교회.
1: 예, 다니엘 그
0: 네네네.
1: 기도.
0: 다니엘 기도하는 곳. 그곳으로 이제
1: 네.
0: 다시 가셨고, 동생도 다시 가셨고.
1: 네.
0: 잘하셨네요. 세뇌받길
1: 덕분에
0: 잘했네.
1: 피디님 덕분에 갔습니다.
0: 예. 새끼라는 그러면 들은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오래됐어요.
0: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 한 3, 4년 된것
0: 3,
1: 같은데요?
0: 4년, 그렇구나.
1: 네.
0: 새끼라를 시작한 지는 5년 됐어요.
1: 시골 속에 너무 재밌어.
0: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뭐 이거요?
1: 네네. 한창이
0: 아,
1: 들려요.
0: 환청이 들려요. 그만큼 자주 들으셨구나.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세뇌라고 할 정도면은.
1: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0: 예.
1: 진짜 막 가슴이 막 먹먹하고 뭉클하고 울다가 웃다가,
0: 아이고,
1: 기도 또 따라
0: 그렇구나.
1: 하면서 울다가, 많이 했습니다.
0: 예.
1: 덕분에 회복되어서 감사해요.
0: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2년 만에 이렇게 첫 예배 드리시니까
1: 감사합니다. 예.
0: 어떠셨어요, 예배가?
1: 순간 들어가니까 눈물 나서.
0: 그쵸.
1: 네.
0: 대부분이 우리 새끼라 이제 자극받고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교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예배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눈물로.
1: 낯설기도 한데 눈물이 왈칵 솟았다.
0: 그러니까 그게 눈물이 슬픔 눈물보다도 감사 눈물이잖아요. 그쵸? 감사
1: 죄송하기도
0: 눈물.
1: 하고.
0: 그렇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1: 그,
0: 우리가
1: 네.
0: 얼싸안고 우는 것 같은.
1: 그, 다시 받아주셨다는 느낌?
0: 그럼요. 맞아요.
1: 네.
0: 예.
1: 그게,
0: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죠.
1: 네.
0: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선물 받은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새끼라에서
1: 괜찮아요.
0: 맨날 남들 선물 주는 것만 듣고
1: 아니,
0: 세뇌만 당하다가 아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일단
1: 네.
0: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새끼라 선물 중에서?
1: 저는 괜찮아요.
0: 안
1: 괜찮아요.
0: 돼, 안 돼.
1: 나는,
0: 아유 얼른
1: 네.
0: 얼른 시간 가요 시간 가.
1: 맞아. 맨날 그랬지.
0: 자,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 거 없으면 제가 부르고. 예.
1: 너무 많아요. 저기, 그거, 뭐더라?
0: 네.
1: 황금곱창인가?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1: 아,
0: 세트
1: 네네네.
0: 그거
1: 네.
0: 보내드리도록
1: 그거
0: 하겠고요.
1: 주면 동생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0: 동생하고, 그렇지, 동생하고 꼭 같이
1: 네네, 네.
0: 드시고, 동생한테 이거 선물 주시고요.
1: 네.
0: 우리 언니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1: 너무
0: 축하의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알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사랑해,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참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제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해요.
1: 피디님 덕분입니다.
0: 아유 하나님 덕분이죠 뭐.
1: 너무 예. 힘들었어요.
0: 우리 총 연출 하나님 덕분. 아 많이 힘드셨구나 2년 동안.
1: 네.
0: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움직이고.
1: 아 그래요.
0: 찔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1: 몸이, 응? 몸이 아프고.
0: 몸이 아프고.
1: 천근만근이고 안 되는 거 이거. 아. 이상하게 누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옷까지 다 챙겨 준비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구나. 아이고. 네. 우리 50578번님은 혹시 이제 그 아까 그 동생 있잖아. 동생 말고 네네네. 다른 네. 가족들은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다?
1: 아 자매 우리 언니는 미국 있고 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오래됐죠. 저. 아,
0: 그 동생은 이제 같이 갔고.
1: 예, 예, 저 때문에 갔고.
0: 갔고. 혹시 남편이나 뭐 자녀들은요?
1: 아. 먼저 갔네요.
0: 아 하늘나라 가셨어요?
1: 남편, 예, 서천하셨고.
0: 그렇구나.
1: 우리 아이도 좀 사고로.
0: 아이고 그러셨어요.
1: 네.
0: 아 어떻게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가족들이?
1: 네, 저희 아들도 믿고 저 남편 이제 췌장암 말기여가지고 전도를 해서.
0: 네네.
1: 1년 6개월 동안 가기 전까지
0: 아이고,
1: 기도하고.
0: 그렇구나.
1: 네.
0: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하고 남편이 흐뭇하게 정말 박수 쳤겠는데요.
1: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0: 응?
1: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아들 가기 전 2022년 4월 20일 그 전에가 부활절인데
0: 네네.
1: 부활절 헌금까지 했더라고요.
0: 아유 그렇구나.
1: 금전 출납부를 보니까 근데 자기가 한 2년 안 가게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기도는 아이고. 계속하고 이제 공동방송 듣고
0: 네네.
1: 뭐 그렇게 이것도 앱에다 이러고 아니라고 합류시키고.
0: 아이고 그래도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지만 극동방송은 계속
1: 아,
0: 들으셨군요.
1: 네네.
0: 이래서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1: 아,
0: 쓰시는 것 같아요.
1: 이번에 전파선에서 행사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0: 그래요.
1: 네. 아침부터 들었어요.
0: 그랬구나. 아우 참.
1: 다 네. 전파선교사랑 다 했어요.
0: 아 전파선교사 다 하고 계시는구나.
1: 아 그러면서.
0: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 귀한 소식, 감사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보니까 소곱창을 네. 드리고 꽃바구니를 드리고 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따로 동생도 네. 계약했으니까 동생도 따로 선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아, 아까부터 내가 찝찝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 제가 찝찝해.
1: 그래요?
0: 이, 네, 제가 찝찝해서 동생은 뭐가 좋을까요? 소곱창, 뭐 화장품, 유산균, 김부각, 김치,
1: 아,
0: 커피,
1: 김부각
0: 예예 예. 오케이 동생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제 제가 김부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1: 안 주시면 되는데
0: 아이고 드려야죠. 우리 계약한 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0578번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아 아까까지 봤는데 내 아 아까 그 저기 숙제가 말고 그 찬양에서 나왔어요.
0: 제목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가사 제가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난대요. 이상해. 제가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나.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1: 방송에서 들으면 아니 교회를 저렇게 다녔었죠. 찬양하고 얼른 얘기 못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이지는데요. 그리고 아 백합화 그 뭐죠? 뭐 백합화 뭐
0: 저산 밑에 백합화.
1: 네네네네네네.
0: 내 진정 사모하는.
1: 아 그런가요?
0: 맞아요.
1: 네,
0: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맞아요 이거?
1: 네네네네.
0: 어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왜 좋아하세요 아, 이 찬양을요?
1: 어 들으면 아 저도 왜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던가요?
0: 그 찬양 들으면 눈물 나요?
1: 네.
0: 친구가 되신다는 말에 너무 좋은가 봐요.
1: 께서 항상 부족한 저를 동행해 준다는 느낌. 친구란 그 피디님 말씀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친구 지켜주신다.
0: 친구 예예. 예.
1: 어 두렵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0: 네,
1: 네. 예. 제가 22년도에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0: 네.
1: 또 남편 1년 6개월 만에 또 가고 이러면서 연달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0: 예배였거든요.
1: 예.
0: 일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마음이 어려우면 또 기도도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럼 한 2년 좀 방황을 한게 아니고 예배에 가시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1: 어려운 얘기 오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 네,
1: 앞으로
0: 감사합니다.
1: 이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예배 계속 들으시는 우리
0: 네.
1: 0578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분에게도
0: 감사합니다.
1: 축하한다고 꼭좀 전해주시고,
0: 네,
1: 네.
0: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들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열매들이 새끼아라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원래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내일 할게요. 내일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아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시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0: 전도대에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윗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범죄한 다윗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나 방송에 더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더 쓰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 믿음으로 맞서 싸웠고 또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가져오게 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는 사울의 시기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생각지 못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많은 장수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를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방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도 없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1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처음 보고 미혹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할 때 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악한 일을 다윗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 임신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무려 1년 동안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볼 때 악했다?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을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외면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또 다윗을 향하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1년을 지냈을 때그 다윗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감이 드는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가슴이 아픈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심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다윗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키우는 이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가족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내므로 딸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소나 양

중에서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저지른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두고 전쟁터로 나간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값의 네 배를 치루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강한 목소리로 책망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갈로의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이고 최고 권력자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은 다윗을 얽어매고 있던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피하고 덮으려고 했던 다윗은 이제야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사탄은 힘을 잃었고 다윗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방망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음란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너무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니라고 나태한 속에서 사탄의 밥이 되었고 1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의 영을 깨우지 아니하셨다면 다윗도 사울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양심이 깨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깨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지우십니다. 9절부터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갈로의 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갈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치 말이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가치 없게 여긴다, 보잘것 없이 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게 여긴다, 보잘것 없이 여긴다, 멸시한다. 이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이 뭐냐?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지키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주인의 아내들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들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다윗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시지만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죄의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또한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은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탄은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이고요.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뭔가 답답하고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고 뭔가 뜨뜻하지 못한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외면한다고, 묻어둔다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는 힘을 잃게 되고 사탄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뜨뜻하지 못하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이고요. 아마 그 후에는 사울보다 훨씬 더 폭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무서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0: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신 것은 다윗을 미워하시거나 다윗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니십니까? 다윗을 깨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주안교회 곽동강 권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병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의 아픔은 치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며 치료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은 약물치료만으로는 온전히 고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윤하곤 코랄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명시립합창단이 찬송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사임 진행의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바로 짐을 푸는 사람. 정말 부지런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 유형에 속하시나요? 솔직히 좀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걸 알면서도 조금은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거지도 샤워도 짐 정리도 사실은 미루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찮아지죠. 그릇은 더 쌓이고 샤워는 더 하기 싫고 캐리어는 방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뽐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미뤄뒀던 말 한마디, 전해야 하는 감사, 먼저 건네야 하는 연락,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그렇죠. 조금 있다가 기도해야지, 이번 주말부터 말씀 읽어야겠다. 그 작은 미룸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고요. 반대로 작은 순종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져옵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미뤄둔 설거지 같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16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출석 단어 충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인증도 되고 또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출석 단어 남기셔야 그 우리 화장품 세트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출석 단어 충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9507님께서 은혜 충전이라고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그러면서 서울 다녀왔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좀 이따 저녁 중보하러 교회로 갑니다. 달리기 찬양 신청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왜 우리 서울 다녀오셔서 피곤하시지만 또 중보하러 교회까지 달려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신청해주신 찬양 달리기 1부 끝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가시기 전에 들으셔야 되니까 1부 끝곡으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20님, 할렐루야,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하거나 또 몰아서 하는 경향은 많은 편인데 오늘 오프닝 말씀을 듣고 작은 실천부터 해내며 가장 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제가 되길 바라며 작은 순종부터 큰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전이라고 하시면서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2부에 코인 찬양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코인 찬양방에서 한번 요 찬양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 말씀, 오프닝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유형의 사람들이죠. 예,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나갔다 와서 외출했다 와서 곧바로 씻는 사람,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짐을 푸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몇 가지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요 중에 딱 한 가지 속합니다. 여행 다녀와서 바로 짐을 풀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언제 또 풀게 될지도 모르고 또 여행 다녀오면 그 이제 안 빨고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여행을 어느 곳에 여행을 다녀오든 뭐 작은 가방이든 캐리어든 집에 가자마자 바로 풀어서 빨래 샥샥샥샥 넣어놓고 뭐 짐 챙겼던 거 샥샥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쉬는 편입니다. 씻는 것도 좀 바로 씻는데 평소에는 집에 가자마자 씻는 편은 아닙니다. 예, 여행 다녀와서 바로 짐 푸는 사람에 제가 속합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서 몇 가지에 속하시는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는 사람, 여행 다녀와서 바로 짐 푸는 사람, 과연 몇 가지 유형에 속하실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833님께서 샬롬 피디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 힘든 작업하느라 지쳐있는데 피디님 방송 들으니 힘이 납니다. 라고 오늘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창원국동방송 너튜브에 희진 피디님과 건수 피디님 방송 브이로그가 올라왔던데 피디님도 계획되어 있나요? 예, 제 것도 있습니다. 아직 편집이 완료가 안 돼서 안 올라갔는데 제 것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만 주시기 바랄게요. 솔직히 방송 전에 피디님들 어떻게 준비하시나 궁금했거든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코인 찬양방 신청 찬양으로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2부에서 코인 찬양방에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93님 우리 택배일 하시면서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죠. 충전 남겨주셨고 9678님도 충전 출석 단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신청곡 콘테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코인 찬양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목소리 높여 부르며 기쁨과 은혜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인 찬양방 신청하실 분들, 또 데일리 미션 참여하시는 분들, 신청곡을 1부가 끝나기 전까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3님도 충전이라고 출석단어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오늘 출석단어와 신청 찬양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노인팅의 찬양 한 곡 만나보고 오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합니다.

4956님께서 충전 출석이요. 퇴근길 신호대기 중에 급히 보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네요.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딸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역시 2부 코인 찬양방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8057님께서 이 예배 캠프 찬양을 이어서 들려주시다니, 아, 알고 계시네요. 예. 여 찬양이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3년도에, 벌써 이 13년 전에 찬양인데 아직도 뭐 들으면 여전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원래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 찬양인데 이어서 한번 띄워드려 봤습니다. 우리 8057님 정확한 요 날카로운 그 문자였고요. 4956님께서 운전 중이라 코인 찬양방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네, 운전 중에는 너무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면 위험하니까 운전 중에는 내적 흥만 발산하시고 우리 또 입은 놀잖아요. 운전할 때 눈이랑 손만 바쁘죠. 발이랑. 네, 입은 노니까 우리 입으로만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0720님께서 저도 역시나 여행을 다녀오면 짐을 바로 푸는 편입니다. 빨래 같은 걸 제자리에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요 기분 너무나도 잘합니다. 네. 제자리 놔야 돼요. 예,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아, 그러면서 충디님 노래 실력 좋으실 것 같아요. 살짝 들려오는 충디님 찬양 속에 흠뻑 적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제가 살짝씩만 들려드려요. 아, 열심히 참여하는, 열심히 이 난입할 때는 코인 찬양방 때 조금 더 열심히 난입해 볼 테니까 그 시간에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양이죠. Amazing

네, Amazing Grace. 약간은 빠른 템포로 편곡한 찬양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2012님께서 퇴근하며 신나게 찬양합니다. 출첵이라고 남겨주셨고, 5446님도 지금 극동방송 앞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한 5분 전에 왔던 거니까 이미 지나가셨겠군요. 예. 아쉽네요. 저 빨리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4918님께서 2부 출첵해요 라고 하셨는데 2부 출첵 미리 해주셨습니다. 예, 2부에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며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코인 찬양방 전화 연결해서 성도님들 부르는 것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요거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요것도 제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이벤트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코인 찬양방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코인 찬양방 때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지금 설교 나가는 시간에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앞서 우리 9507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달리기 들으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예배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내려놓음을 쓰신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예, 그분의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벌러르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러르라는 소녀가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가는데 주일날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일날 갑자기 이제 예배초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초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헐레벌떡 온몸에 땅이 가득히 젖어가지고 헐레벌떡 그냥 예배초소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감동을 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요 굉장히 큰 재산이고 집안에 거의 뭐 기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가 주일날 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벌러르라는 이 소녀도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의 시간이 왔습니다. 소는 못 찾았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소를 계속 찾아야 될 것인가 예배 초소로 나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가슴 속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결단이 가득히 들어차고요. 예배 자리로 헐레벌떡 온몸에 땀을 흠뻑 적신 가운데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주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소를 찾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를 존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매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초소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최우선일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요. 모든 문제를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문제 늪에 빠져서 관계 늪에 빠져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질병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도 그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면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이 소녀가 받았던 그 기적은 그 자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신 그런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주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갈 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에 또 능력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적을 통해 체험할

것이라는 것, 그걸 믿으며 오늘 예배가 답이라는 것, 그 예배의 길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피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선포,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사랑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잘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짓밟아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짓밟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요, 제발 돌아오라는 의미로 화 있을 진저가 그 포도원 이야기 다음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섯 번이 쏟아져 나오면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들포도를 계속 맺다가는 죽는다. 화 있을 진저는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는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오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돌아본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지점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우시아 왕의 후반부의 시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했거든요. 부국강병이 일어난 시절입니다. 은금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거예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의 아시리아가 지리멸멸, 아무 힘도 쓰지 못했거든요.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적도 대적할 것이 없으니 승승장구하는 거죠.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죠.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도 하늘 높은 줄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유학을 가 있는 시절이었다면요, 아마 포기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제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튼튼해졌고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시절입니다. 은금, 부귀영화, 부국강병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만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제발 돌아오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왕도 백성도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딱 한 절로 축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응답으로, 반응으로 가고 있는지 딱 한 절, 5장 19절, 이사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장 19절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보십시오. 이게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선지자의 응답.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은요, 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속히 한번 이루어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그렇게 선포한 것 우리 눈앞에서 한번 펼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과도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큰 소리만 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절대로 이런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거든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백성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제단은 차고 넘칩니다. 성전에는요, 제물이 차고 넘치고요, 피와 기름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지켜만 달라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거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히 들어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본다면 이 당시의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실망과 좌절, 분노, 때로는 두려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도저히 아무리 전해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아마 실망감과 그리고 막강한 그 인간적인 세력의 두려움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이제 마지막에 눈앞에 와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마지막에 눈앞에 와 있으니 얼마나 애절하게 선포했을 것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대벌 돌아와야 한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그 간절하게 이렇게 쏟아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를 죽이고 말 것이라 위협과 협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정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사랑방 활동을 하다 보면 교구장으로서, 순장으로서, 또 부장으로서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부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실망과 좌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로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새겨질 수 있거든요. 이사야가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1절 읽어보시면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분명한 게 뭔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막강한 교만과 오만이 가득 들어차 있던 그 시절 이사야가 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끝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간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인간의 교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위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그리고 협박하며 다가올지라도요, 그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 같은 그런 시절 속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시절 속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전과 초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지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가장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고 오만할지라도요, 그것은 곧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그 성전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저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요, 우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기게 될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앞뒤절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며 걸어갈 때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도, 그리고 부국강병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소망하십니다. 이사야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자이시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배우고 새롭게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자리라는 겁니다. 예배가 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명의 길로 나가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깨어진 관계는 그대로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그대로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맡겨주신 소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이 무엇인데요, 2절, 3절을 보시면요, 깨달아야 될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같이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을 생각해 보시오. 스랍들, 천상의 존재들이거든요.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신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날개가 여섯 개인데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다는 것,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요, 그 영광을요, 감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세상을 딛고 살아갔던 것, 그런 것들을 다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오염된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개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있죠. 서로 불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화답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바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숟가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슨 뜬금없이 삽하고 숟가락을 얘기하는가? 삽은 어떤 건가요? 흙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하는 것이 삽입니다. 숟가락은 어떤가요? 떠서 다른 사람 먹여주려고 숟가락 쥐는 거 아니잖아요. 떠서 내가 먹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던지고요, 또 이건 최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던져버리고요, 삽을 가지고 온다면 어떤 말씀도 내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오늘 최 집사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또 안 나왔네. 이건 그 사람 얘기인데, 딱 그 사람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삽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술에다 넣는 겁니다. 내 입에다 넣는 겁니다. 숟가락을 들고서 이것도 나를 위한 말씀, 이것도 나를 위한 말씀,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죄인 같은 죄덩어리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것들 저것들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던져버린다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내가 그 영광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나 나나 말 안 듣는 저 백성들이나 큰 소리치는 나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등에 비교할 거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이 나가고 비방이 나갈 때요, 폄하가 나갈 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때부터 입술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노라와 그 고백을 쏟아보며 오직 한 사람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가야 될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요, 이제 네 죄와 악이 사여졌다라고, 네 악과 죄가 사여졌다라고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며 겸손하게 다시 또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좀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멈추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준 다음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우린 다시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길로 나아가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또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또 소명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듯이 지금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또 가슴에 새기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다시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용서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어떤 존재를 보내시길 소망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또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용서받은 존재의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사용해도 문제만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삶이 준비가 되어졌고요, 바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세상이 어떨까요? 바로 구절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0: 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아도 못 본 것 같고 들어도 못 들은 것 같고 무디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백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갈래느냐?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들을 것 같으냐? 결코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소명지가 어디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훅훅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도 버거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낮아서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 전부 다 교만하게 오만하게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상황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오늘 우리도 다시 이사야와 같이 다시 또 재소명을 받고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주님과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을 한 사람 들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걸 늘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이 바울을 그렇게 움직였을까. 저는 이사야가 만난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아시지요. 오늘 묵상한 내용도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도권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같이 동조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마지막 서신들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에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이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다. 10절의 이 삶을 끝까지 멈추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며 수고하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였고 그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고 예배자의 길을 가게 만들며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또 내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또 인식하며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를 나간다면요,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폄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입술에서 누구를 비방하고 폄하하고 누구를 후욕하는 험담하는 이야기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린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 앞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죄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용서받은 존재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소명의 길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0: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 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0: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 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으로 출발합니다.

4833님 그리고 4918님 2850님까지 2부 충전 입장해 주셨습니다. 2850님은 인천공항 근처에 와있어요. 퇴근시간 물려서 5시 땡 출석을 못했네요.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인천공항엔 어쩐 일이시죠? 예, 궁금하네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문자를 댓글이나 문자를 남기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2부에도 계속해서 우리 문자와 댓글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출석 단어 충전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 4918님께서 성도님들 전화 연결해서 부르는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찬송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전화 연결했던 프로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예,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보고 겹치지 않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76님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항상 여수에서 남겨주시는 분인데요. 요 찬양은 지금 코인 찬양방 찬양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18님도 나 주의 도움받고자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 찬양 혹시 오늘 시간이 된다면 띄워드리고 아니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20님 2부 출석이요. 찬양 코인 찬양방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함께 찬양을 불러봅시다 라고 코인 찬양방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743님도 충전 헬스장에서 거꾸리로 머리에 피수혈구 라인댄스 갑니다. 샬롬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거꾸리 머리에 피수혈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 0720님께서 라인댄스 좋지만 잠시 쉬어가세요 라고 아마 코인 찬양방 함께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예. 2850님 왜 인천에 계신지 제가 여쭤봤는데 비밀이라고. 아, 이렇게 또 비밀이 많은 분이에요. 예, 이분이 항상 뭐든 비밀입니다. 네. 아, 저 또 제가 비밀로 할게요. 예, 여기에만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로 우리 모두 예, 다 비밀을 지켜주실 거니까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비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예,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함께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첫 번째 신청 찬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로 출발합니다.

2534님도 충전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 6864님 은혜 충전 찬양의 절로 충전이 됩니다. 0720님 저녁 준비하면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면서 찬양을 맞춰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뭐 남겨주셨네요. 우리 계속해서 코인 찬양방 우리 어깨를 으쓱으쓱 엉덩이를 실룩실룩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찬양 만나봤습니다. 8720님께서 천상의 목소리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이 천상의 목소리에 제가 난입하기가 조금 예 너무 송구스러워서 두 번째 찬양은 난입 없이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만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956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만나봅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실로암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찬양인 만큼 우리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찬양방 네 곡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스트레스 대신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코인 찬양방을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항상 듣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더욱 이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바로 내일이죠. 우리 전공별 의사 선생님 모시고 누가의 처방전 코너 진행하고 있죠. 내일은 안과 선생님,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눈 건강과 관련한 질문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인 찬양만 하는 동안 0720님께서 찬양마다 벅찬 감동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8720님께서 오늘 하늘이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예, 구름도 멋있고 날씨도 덥지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직 안 나가봐서 제가 에어컨 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점심에 나가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예, 우리 또 퇴근길 더위와 싸워서 이기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4918님께서 김경민 PD님 독창으로 한 곡 부탁드려요 남겨주셨는데, 예, 요거 괜찮을까요? 네, 독창 제가 한번 MR 쫙 깔고 여러분들을 위한 세레나데 한 곡 불러드려도 괜찮을지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신다면 제가 한번 또 준비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뭐 별로

0: 이 반응이 없다면 예, 안 합니다. 아,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4833님께서 혹시 지난주에 건디가 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하던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뭐 따로 들은 게 없습니다. 한번 내일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4833님께서 좀 여쭤봤던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봅니다.
1: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6월 16일 화요일 묵상 제목 생명의 전파.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최근에 만난 탈북민 가운데 북방연구회 김 대표님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몰래 들었고 탈북까지 했다고 하기에 극동방송 직원 채플 시간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친구가 중국에서 가져온 밀수품 중에 라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침내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제주도의 6개 안테나를 통한 전기료 월 3천여만을 비롯해 대부도의 2개 안테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중계소, 동해 최동단 울릉도 중계소 등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를 보내는데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의 인생 메모 중에서.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 지역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를 두시길 소망합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2: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어린이 잔치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 뭐 이 시간들은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와서 전도하셔도 좋고,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528님께서 충전 전파 선교사 신청을 위한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파라고 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링크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7876님께서 신청한 찬양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행복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고 레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책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지 말고 책 내용을 거울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맨 처음 읽은 레포트는 한 여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러 형제와 더불어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멋진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한 여성은 집을 나와 사랑하는 남성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잘 살았습니다. 레포트를 쓴 학생은 부모님의 이 사건을 사랑의 도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부한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그 학생이 자신의 탄생을 결혼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표현한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누군가에게는 축복받지 못하는 아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갓 수단으로서 태어났다. 자신의 존재는 도구였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한 친구를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하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후에 재혼하셨고 친구는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를 과부로 만들려면 왜 결혼을 했지? 죽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을까? 나를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또 한동안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나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친구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생각했던 복수는 돌아가셨을 때의 아버지 나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엉뚱한 형태의 복수였다 싶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딸의 관점에서 자신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아들의 관점에서 부친의 자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으로 넘어갔습니다.

0: 먹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자살한 누군가에게 폭력이고 평생의 짐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 죽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을 통해 보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삶이 척박하건 순탄하건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을 레포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학생은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았을 거예요 라고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학생의 글 행간에서 표현되지 않은 다음 말을 이미 읽었습니다.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요한 장소를 찾고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방문을 안쪽에서부터 잠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세상을 피하여 고요한 장소에 그리고 구별된 시간에 홀로 들어와서 스스로 방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J.M. 로흐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적 삶과 신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기도가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끊기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영의 호흡은 기도가 끊기면 영의 호흡이 끊기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은 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유한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신비로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한 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심어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기도 응답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나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또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가 심어놓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기도하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제9시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나이를 초월하고 교회의 위치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에 이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애를 가진 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구걸하기 위하여 뭔가를 얻기 위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때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고 걷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래서 능력의 권한, 신유의 권한, 은혜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이와 지위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일 겁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요, 예수님이 신유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구역 공동체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신비롭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도를 마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유아들이, 또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기도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주일 오전에는 제목을 정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주가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처럼 둘째 주일이 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온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신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결된 성도가 되도록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다섯째 주가 있는 그 달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공동체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올해는 지역별로 그룹을 나누어 놓았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별로 다 이름을 기록별로 나누어서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매월 첫 주가 되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지역별 그룹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행복론을 쓴 칼 힐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데 1차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또 상대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통하여 그 사람을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더 가깝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기도그룹을 만들고 사업장에서 기도그룹을 만들어서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안타깝게도 점점 개인화됩니다. 그 개인화되는데 크게 공헌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번 본 것을 계속 보도록 해주고 유사한 것을 보도록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떴는데 저는 가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수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켜서 한 1분쯤 들었나? 아이고, 노래를 잘하구나. 그리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수가 내 핸드폰에 떠요.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독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봤는데 계속. 여러분 그렇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을 계속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점점 내가 고립되게 되고 인터넷에 사로잡히게 되고 유튜브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스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폭이 확 줄어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교회가 감사하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자꾸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제가 말씀드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합심기도, 공동체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어떤 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골방 기도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3주가 지나면 21일이 되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갈급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이가 뭘 깨달았냐면 기도 중에 내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기도에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구역 식구들,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면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 합심 기도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확장됩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계속 기도하면 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다른 영혼에게는 기도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아울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곱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늘 기도하는 대로 김해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사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비결이 바로 이 합심기도, 공동체 기도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즉 이 공동체 기도가
신앙인의 공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일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는 구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데 그이도 그렇고 데려준 사람도 그렇고 육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걸한 데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자 영혼이 새로워져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넣고 만들었고 성전 밖에 앉아있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 되어 전도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성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와 다른 영혼의 회복과 다른 영혼의 전도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육에 고침받고 영혼에 고침받던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된 결과예요. 합심해서 기도했고 하나가 되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가 다르고 교회에서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나이를 이야기하여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여 자리 갈등을 일으켰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고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 기도가 공동체 전도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공동체 전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화요일, 목요일 전도팀과 하나가 돼서 노방전도로 가고 또 주일날 노방전도로 나가고 또 나온 사람들을 다 함께 환대를 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토요일도 오는 토요일만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전도회별로 전도하고 구역에서 전도하고 교육기관에서 전도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자꾸 하나가 되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하는 것, 함께 전도하는 것, 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신앙인들이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하나가 되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는 것, 곧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제 폐지 운동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이 영국의 남부에 가면 그 클랩업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클랩업이라는 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클랩업이라는 신앙 공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글래범에 가면 삼일체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하신 목사님이 존 벤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벤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존 뉴턴, 헨리 손턴, 제크리 맥클레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윌리엄 포스와. 윌리엄 포스는 영국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일에 공헌을 하고, 이 헨리 손턴이라는 분은 이 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클리 맥클라이라는 이는 이 노예선의 참상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홍보 언론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클레넵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클레넵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833년에 노예 제도 자체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이라는 공동체가 배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공동체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깊은 경건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매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이 윌버포스가 전생애를 헌신하고 50년 동안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낙심할 때마다 이 공동체가 모여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홀로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수도원처럼 세상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의 생애를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그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인내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클레범 공동체 이후에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영국에서 복음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영국 성공회가 굉장히 그 당시 형식주의 무사한 일에 빠졌는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영국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 회복을 받고 교회의 도덕성이 굉장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벡 공동체가 노예 제도 폐지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산업혁명 때문에 아동들이 노동을 했어요. 아동들이 노동하지 못하도록 금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만 해도 이 문맹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교육 제도에 굉장하게 힘을 쏟아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열정과 해외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국의 성서 공회가 설립을 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의 황금기를 여는 역할을 이 클레벡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많은 평신도들이 내가 선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이 전문 사역의 모델이 이 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영국이 바뀌고 전 세상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 홀로 전도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별 기도그룹에서 꼭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공동체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의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에브이비씨.

0: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또 여름에 중턱으로 향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남산 둘레길을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한창 더워지기 전에 또 이곳저곳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늘은 고액인 것 같아요. 가격이
1: 맞습니다.
0: 나가는 내돈내산을 네.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31일 국내산 전기자전거 159만 9천 원의 마지막 할부 결제 금액 1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아, 이번 16만 원이 마지막 할부 금액으로 결제가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대표님, 할부라는 이 개념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1: 아, 제가 아실 때는 없었는데 네. 지금 요즘 카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기 자전거 하면 요즘 북한에도 지금 그 꽤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요즘 그 저 외국인들이 북한 그 평양이랑 관광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들이 지금 막 공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평양에도 전기 자전거 중국산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보다는 비교 안 되게 좀 기술력이 높은 거라서. 근데 159만 9천 원이면 그저 160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10개월로 이번에 할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번에 마지막 10개월 차 16만 원이 이제 결제된 거예요. 정확히는 1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결제 딱 되는 순간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네, 이거는.
0: 다 갚았다.
1: 완전 내 소유다, 이제 이거는.
0: 예. 이게 할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결제를.
1: 예, 10달 동안 분할되되 이자가 붙지 않고 분할되는 거라서.
0: 무이자로
1: 받으셨어요. 무이자로 된 거죠.
0: 이게 이자가 조금씩 붙는 할부도 있는데 무이자로 받으셔서.
1: 아, 이건 또 전기자전거가 이벤트로 이제 무이자 10개월까지 되는 걸 제가 사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0: 참 행사가 있는 것도 많고
1: 네.
0: 국내산 여기가 그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라고 할까요? 최고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기업에서 사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이제 바꾸잖아요.
0: 네.
1: 근데 전기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은 진짜 이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국내산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 충전해서 가는 거리라든가 그게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지금 달립니다. 지금.
0: 근데 전기 자전거라고 했을 때 북녘에서도 조금은 상용화된 전기 자전거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이곳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 다르죠.
1: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자꾸 정전도 되기도 하고
0: 네.
1: 들어오는 전기가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는 아주 그 정확한 제 용량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충전할 때 그 충전하는 이 배터리 자체도 또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 하면 사실 배터리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건데 원래 이 배터리는 그 수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횟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게 되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안전 기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구매한 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이제 우리 그 국산, 한국산으로 잘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도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전에 제가 전기자전거를 우리 한국산 배터리 말고 중국산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언덕도 막 경사 각도가 높잖아요. 그때도 이제 보면 벌써 파워가 다르거든요.
1: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1: 북한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0: 네.
1: 그런 여건이 안 될 뿐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거기는 이런 그렇죠.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0: 다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강물 자원은 충분히 많아요. 희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과학을 했잖아요. 생물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합류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물건이 나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 네.
0: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분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전 사회 과학 기술적인 수준이 다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1: 아.
0: 근데 그건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과학기술 발전은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국가가 잘 산 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북한은 그런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보게 되면 다 몇천 달러 넘어가거든요.
1: 그럼요.
0: 막
1: 네.
0: 만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연봉이.
1: 연봉이.
0: 예.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 배고파요. 완전히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1: 참, 이게 지척에 있는 곳이면서도 이런 데서 오는 간극도 너무 큰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내놓고는 출퇴근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1: 네.
0: 그때마다 타면서 대한민국도 자전거도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저는 그 출퇴근길 자체도 자동차 도로하고 완전 구별된 정말 국가가 돈 투자해가지고 만든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자전거 도로를 탈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막 나와요.
1: 야, 자전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타시는 분들
0: 맞아요. 건강상 운동을 하면서 하는 분도 꽤 많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을 중점으로 둬서 가로로 또 횡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아 그리고 요즘에 그 TV로 보게 되면 유튜브에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자전거 가지고 전 세계 일주합니다.
1: 아,
0: 난 세계 일주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한다니까요.
1: 또 이게 새삼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중국을 찍고 나서 들어오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0: 네.
1: 배를 타거나
0: 배를 타고 들어오죠.
1: 비행기를
0: 맞습니다.
1: 타는데 그 일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육지로 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많이 하거든요.
0: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는 일인데
1: 네.
0: 저도 빨리 통일되면 저는 진짜 그때 자전거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볼 겁니다.
1: 서울에서 평양 찍고 양강도 찍고
0: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찍고 런던 찍고 하면서
1: 영상 다 찍어주세요 대표님.
0: 네, 그래야죠.
1: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1: 아멘.
0: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다른 이제 동물체와는 달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런데 북한은 참 그런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술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함께 남과 북이 믿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네.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0: 네,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0: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466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작년 5월은 저희 아이 고2였던 때에 아파서 한달 동안 병명도 모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이제 6월 크론이라는 희귀병과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힘이 나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짧은 문자이지만 1년 동안 얼마나 깊은 눈물과 기도를 하셨을지.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이 문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4664번님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664번님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러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가사가 참 좋은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홀리원의 찬송편곡 성경책이란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좋은 씨앗의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인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6월의 남은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한 신실한 성도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훤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지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오.

행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 33장 2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포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또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주식이 뭐가 오를지, 뭔가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70%가 이 포모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곡입니다. 예라모십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띄워드립니다.

포모의 반대말로 조모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Joy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다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굳이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디셀프스의 내 이름 아시죠? 웨이홈의 달리기,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놓칠까봐 SNS를 계속 넘기고 계신다면 잠시 주님의 알림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온 세상 날 버려도, 다윗의 장막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혜건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창세기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산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강가의 르호보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딤나, 알와, 여뎃,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밖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7장 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의 말씀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과 영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현이 부른 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둘러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참 많죠. 뉴스를 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스티븐 크러쉬만의 His Strength Is Perfec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남정인의 항해,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무엇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 별것 없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이 밤에 위로가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La 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관태의 소설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 소망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망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쓴 7천여 곡의 찬송 중에 5천여 곡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진행했던 목회자는요, 대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왕관을 쓰시기에 마땅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를 훌륭히 통치하소서.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Beyond the Sunset 메들리, 해지는 저편, 영우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송으로 오늘 첫 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기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소망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거스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신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이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막막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기까지 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봐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푸어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서 1073월십에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성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험한 길이라는 비유들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죠. 행복하고 즐겁고 말할 나위 없이 어떤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인상을 찌푸리게 될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고난, 어려움 또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시험 당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 등등 질병의 어려움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전해드렸어요. 시험을 당하면 이 찬송의 가사처럼 범죄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쫓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느라 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실 거예요. 발견해 보세요. 그 발견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께,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 FM 채널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우리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밤 깨어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0: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0: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1: 네.
0: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지요? 어땠습니까?
0: 예, 평양 순안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5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1: 네.
0: 아,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0: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1: 예.
0: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1: 네.
0: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의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1: 네.
0: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1: 네.
0: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하는
1: 네.
0: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1: 예.
0: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1: 예. 예,
0: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나진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1: 네.
0: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1: 그렇죠.
0: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0: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1: 네. 네.
0: 더구나 남한의 한류에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 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양수지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 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 타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최종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불순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새로운 사법 지침을 내리면서 간부 가족들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단둥과 옌벤을 수시로 오가며 무역 상담을 벌이고 있지만 대금 결제 문제로 실제 계약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외국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AI 주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열풍이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해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11만 명의 팬들과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가운데 공연 이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이 BTS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면서 106일 동안 이어진 중동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도 미국과의 전쟁이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완화 방안 등이 최종 문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모두 배럴당 $80대 중반까지 하락했으며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은 한국의 수입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른 변수도 남아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과 비핵화 합의 체결을 예고한 직후 공개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뒤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의체와 각종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한미일의 비핵화 방침 재확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을 계속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과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법 처리 기준을 담은 이른바 7대 사법 지침을 최근 당과 사법기관들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불순 녹화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 가운데 국가 공로자나 군 고위 간부가 있을 경우 그 공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자와 고의적 유포자를 구분하고 사형과 같은 극형을 적용할 때는 대상자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상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 핵심 간부 자녀들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 사상 교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형 집행 직전에 감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군과 당 간부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출신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옌벤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중국 무역업체들과 물품 수입 상담과 계약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이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은 100여 종이 넘으며 특히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관련된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루미늄 창호와 합판, 벽지, 실리콘 마감재 등 건설과 시설 개건에 필요한 자재 주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각 지역의 공장과 시설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은 물품을 먼저 공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금 미회수와 계약 불이행 사례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 내 사업권이나 현지 활동 보장과 같은 담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도 현장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못하고 상부와 협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접촉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거래 과정에서 쌓인 신용 문제와 결제 불안이 여전히 교역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해당 모델의 보안 장치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엔스로픽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장비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AI 기술에 대한 의존 위험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AI 주권 경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개점 첫날부터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리브영은 현지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화장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와 편집숍, 생활용품 매장 등에 잇따라 입점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일본 세븐일레븐에서도 K-뷰티 전용 판매 코너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는 K-뷰티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데뷔 13주년을 전세계 팬들과 함께 기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동안 모두 11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멤버들은 아미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 출신인 지민과 정국은 고향에서 공연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고 멤버들은 한국에서 공연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에서는 신곡과 대표 히트곡들이 이어졌고 수만 명의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국내외 팬들의 부산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공식 굿즈 판매장과 전시 공간, 해운대에 조성된 BTS 테마 공간과 포토존 등을 찾으며 부산 곳곳에서 추억을 남겼는데요.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호텔과 상업시설 역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K-POP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과 함께 공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주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후반 44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에 막혀 승리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에도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며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일본은 한국과 호주, 카타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를 2-1로 꺾었고 호주는 터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며 카타르는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과 진남포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와 진남포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안주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8도, 삭주 16도, 강계가 14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26도, 신의주와 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고성과 평강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18도, 평강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30도, 고성 24도, 원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웅기와 성진 16도, 무산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19도, 웅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궁금하신 분들, 특별히 탈북 과정에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며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 기도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구지 위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대신 농부가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고 자기 지게 직접 지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그러자 농부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소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집에 가는 길까지 짐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글을 남기죠. 경주에서 만난 농부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펄벅이었는데요.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였죠. 농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를 생각해서 짐을 진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외국인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 전체의 얼굴로 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읽힐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누구 곁에 어떻게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과 함께 나의 생명 드리니 각각 한웅재 목사님과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로움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질서의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으면 5천 명이 먹겠다고 난리 때리면 발피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 먼저 묻어먹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차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 다 싸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들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용산에 할로윈 때 왜 사람이 발펴 죽었습니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배분하는데도 무산이 될 겁니다. 몇몇 사람 깔려 죽었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주먹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약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일본 가면 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요. 뒷골목에 차 세우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갖다 차 세워놓고 나만 편리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차가 있든 없든 그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질서. 아침 출근 시간에 신호 대기에서 양보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문화, 주차 문화, 질서 문화, 양보하는 문화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질서 잘 지키라고 우리는 교통 순경도 있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어느 나라 가봐도 지금은 뭐 많이 줄었어요. 교통 순경하고 운전자하고 멱살 붙들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질서답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고 궁창과 물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질서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거는 24시간 고동을 해야 돼. 이거 쉬면 우리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 나는 90을 살아도 이거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테너 이동명 씨의 목소리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내의 없이 하나의 우아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의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겪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네.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정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이 땅이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1: 네.
0: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1: 네.
0: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

0: 한국과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1: 네.
0: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아. 그 한마디에 정치 범교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회원할래 회원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놓은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북녘 땅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주님의 산소망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92.5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당신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으니 형통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고난조차도 나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께 더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건 감사거리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글 같은 세상이다 보니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산전수전 많이 겪었던 링컨 대통령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정말로 고민스러운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요거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특별한 감격이고 감사할 일임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즉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니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시고도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샬롬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평강 누리며 살아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환경 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했다가 불안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심령조차 얼마든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이런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 감사, 빼앗아가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이 그 정도 수고하면 다 인정해 줄 텐데 인정받지도 못하잖아.

여러분 수고하면 남들이 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마귀가 괜히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고 왜 너만 양보하고 너만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양보하고 희생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뭘 기대해. 다른 많은 사람도 자기 멋대로 환경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생각이 들려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합니다. 주님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큰 관심 가지니까 이 평강이 기숙하지 않는 겁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분명 가정을 돌봅니다. 애를 씁니다. 가정 식구를 위해 희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정말로 헌신적입니다. 직장 생활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규정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 최선 다하는데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강 누리는 거 좋지요. 우리 가운데 나는 평강 누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평강 누리지 못합니까? 이 갤럽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는 평강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요거였는데 평강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래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막 생긴 진화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뇌는요 생존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평강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살아남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거, 부정적인 정보, 실패하는 거 거기에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마이스터가 한 말이 저거예요.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보다 더 강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는 거 10개보다 남이 비난하는 거 한 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하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10개, 20개 칭찬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도 비난받는 거 하나 가지고는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지배당해가지고 투덜투덜 그린다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에게 열 거 잘해주다가 하나만 서운하게 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답하세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평강 빼앗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평강 누리길 원한다면 평강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영적 전쟁 치를 각오를 하면서 승리 주관자 제발 초점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 매뉴얼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도 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평강 얘기 감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0: 이게 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마세요. 괜히 싹 봐가지고 아 이길 가능성 없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왜 대들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목사님 보고 신방 오라 그래요. 아예 질 전쟁 하지 마세요. 이길 전쟁이나 하시고 전쟁했으면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라도 이기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김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0: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은 책임지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마다 평강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각자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여러 지체들이 있는 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 누리는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공동체에는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이 같은 교회 안에도 꼭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모인 교회도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둘씩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걸 까닭이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이런 감사 고백은 그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공동체 전체가 평강 누리게 해요. 왜? 감사 습관이 되면요. 교회 사역들이 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쓰임 받으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그 가정 분위기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리트머스 혹은 감사시금석 딱 대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감사와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매사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공동체의 평강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 감사는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은혜를 막 일파만파 퍼져가게 하는데 이 불평은요, 병원근 세균처럼 막 확대시키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질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탄에게 세뇌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는 사람들과 패거리를 만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냐? 예수님인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와 관련해서 니골라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는 자신해져서 이단 논박에서 니골라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하고 싶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초대교회 신기원의 역사에 당당히 들어서도록 당당히 선출되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왜 부르심 받았어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면 평강을 위하여 일해야지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평강이 계속되면 감사도 계속됩니다. 감사가 없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고 거짓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계속돼야 감사도 계속되는데 평강이 계속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사야 26장 3절은 저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새번역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평강 원하십니까? 비결 알려드릴까요? 답을 벌써 아는 것 같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져도 나중에 그 사람 평안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부모님 곁에 한결같이 있으면 그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한결같이 않으면 효자 효녀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일꾼입니까?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돼요. 충성하는 충신되고 싶어요? 그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하는 겁니다. 친구도 그래요. 한결같아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친구는 사랑이 뭐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필요하면 친구, 문제 될 것 같으면 너 나 친구라 그러지 마 이러고.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형편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결같지 않다?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가 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결같아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강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평강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니골라처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매력 있어도 그런 사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 베풀어 보십시오. 필요하면 여러분 잡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등에 갈궈질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사람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리고 있는 평안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한결같지 않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결같은 사람과 신뢰하는 것을, 한결같지 않으면 신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은 그걸 연결시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왜? 이는 그가 주를 뭐하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병든 분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병든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병든 가정도 병든 생업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베푸시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치료제가. 그런데 이 치료제를 믿지를 못하네.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치료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신뢰부터 회복해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감사의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 대목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끔찍한 죄목을 말할 때 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윤리, 죄를 가장 끔찍한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죄가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잃어버리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불행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요새의 울타리입니다. 왜?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분명 이제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행복의 모든 자리를 유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사. 이건 바로 믿음 지키는 것도 되고 또 소극적으로는 불행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마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새요 울타리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 평강 이야기 하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평강 잃어버리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고보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50보, 100보예요. 그래도 분명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그래도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게 성경적임을 말하는 게 똑같은 옥중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평강이 이어집니다. 왜 감사와 평강을 연결시킬까요? 인간들은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평강 유지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이 중심을 잡게 돼요. 왜? 감사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하니 내 중심이 잡히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니 평강 누리게 되고 평강 누리는 가운데 예배하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 회복의 은총도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평강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중심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마음의 문을 두려움에게 열어주지만 감사는 마음의 문을 평강하게 열어줍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한 거예요. 언제 초대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두려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은 감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까? 평강이 넘칩니까? 불평했냐 감사했냐? 아, 나 초청한 적 없다고. 에이, 결과적으로 불평이 두려움 초청하는 거고 감사가 평

0: 책망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회복하면 회복의 은총 누리는 것도 달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감사, 평강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범한 기적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을 가리켜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다시 막 쉽게 탄력 붙어서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평범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거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답니다. 매사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없대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그 성경이 말하는 평강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 생사주관자 승천하셔가지고는 그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충만하도록, 저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 좀 믿자고요. 온전히 믿자고요. 온전히 그분 신뢰하면서 감사,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10에서 4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부산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대전과 여수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구,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8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와 광주가 31도, 평양과 포항이 29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여수가 27도, 신의주와 강계, 제주가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0: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왔습니다. 곳곳마다 누런 황토빛 물이 그득했지요. 이렇게 온천지가 물로 가득했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은 먹을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천지에 가득한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고독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 나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이 파도처럼 요동쳐도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어느 길에 들어서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면 수없이 고민하고 선택한 최고의 길이라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어떤 길을 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당신께서는 제 삶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제가 볼 때마다 웃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으로 웃음 짓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입을 벌려 활짝 웃습니다. 오 주님, 제가 활짝 웃게 하시고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참된 현존을 알고 당신을 찬미하며 웃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놀랍고도 기쁜 웃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으신 주님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그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그 자연을 지으신 분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어린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조금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 배후에 계신 분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선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던 바다, 성령의 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라던 바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도 이제 충청도 대전 충청권에 산 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약간 충청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충청권에서 이런 이 화법이 왜 이런 화법이냐 했더니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약간 은근하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확실치 않을 때 뛰어들고 싶지 않은 뭐랄까 우리 충청인들의 뭐랄까 이 옳은 고든 성품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딱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김교 아니요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런 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저와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겨?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교회도 오시고 뭐 이것저것 뭐 헌금도 하시고 의론도 하시고 뭐 소그룹도 하시는데 막 뭔가를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약간 뭔가 이렇게 긴겨 아닌겨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열심히 해요. 괜찮은 것처럼 막 열심히 하고 혹여나 안 괜찮은 게 드러날까봐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럽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열심히 이거 하고 있지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진짜 맞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고 저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분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이혼하시게 되셨대요.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신데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그렇죠?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불안함과 온전치 못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못해낼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 모욕을 당해도 행복하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온전치 못함을 가리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이건 되고 있나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온전케 살기를 원해? 근데 너는 그거 해내지 못할 것을 알아. 근데 너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이것을 기깔나게 만들어내고 싶죠. 아마 아까 남학원 그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누리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영국인가 어느 유럽의 한 도시에 고도시가 있어서 진짜 오래된 동네인데 거기에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죠 그 여행 오고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한 어르신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신데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과 투어리스트들이 막 이 어르신 그 차를 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랑 안 어울린다고. 왜냐하면 왜 안 어울리냐 그랬더니 그 차가 노란색이라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센 노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 왜 이런 차 가지고 있냐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이제 막 올렸어요. 소셜미디어 SNS 같은 데 올렸거든요. 나 노란색 차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핍박을 받는다. 근데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에 노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노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핍박하면 되냐, 나도 노란 차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냐 하면 이 노란 전 세계 노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날을 정해서 이 동네에 모두 자기 노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전 세계 노란 차 집결의 날이 저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차 잘 모르거든요. 무스탕 있었고요, 동네 버스 있었죠, 달달구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소달구지도 본 것 같아요. 온갖 노란 차들이 이 마을에 집결한 거예요. 그죠? 왜 집결했다고요? 잘 보세요. 이 어르신이 내가 노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나는 이 동네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노란 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 노란 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나는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노란 차들이 이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쏟아 부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 거야? 크리스천은 커녕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는 못할걸? 하지만 내 영을 부어줄게.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노란 차를 가지고 끝내주게 잘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어. 너의 삶을 되돌아봐. 너의 삶을 이끌었던 게, 너의 삶을 채웠던 게, 너 힘들고 어려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너를 위로했던 게 나의 영이었어. 너와 함께하는 나의 성령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사는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 알아? 난 믿어도 돼. 그럼 우린 그렇죠. 못 믿겠는데요? 정말요? 못 믿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요, 우리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막 이걸 하고 있으면서 믿어줘 그런데 그건 또 못 믿겠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어도 된다고.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너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너의 모습 깊은 곳에 그것조차도 나는 이미 사랑하고 너를 포옹하기로 한 게 나야 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께서 자신의 사연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하면 이

분이 어느 날 술에 진짜 많이 취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가장 친절한, 가장 멋있는 택시 기사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기사님 하고 말하고요. 그 다음 장면 담배 펴도 돼요. 왜냐하면 잔뜩 취하면

토하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토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괜찮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들어와요. 오줌 마려워요. 그런 거예요. 여기 너무 취하니까. 너무 취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줌 마려워요, 기사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줌 마려워 못 참겠어요. 싸세요, 싸세요, 싸세요.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담담하게. 그래서 이분이 감동한 거예요, 이 여자분께서. 그래서, 기사님, 제가 본 택시기사님 중 최고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 택시기사요? 저 대리기사예요. 택시기사가 대리기사. 계속 그 사람 차가 아니라 내 차. 오케이? 교수님,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사님 너무 스윗하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추하고 꼴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 부분을 이 기사님이 다뭐 해준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죠. 담아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차 누구 차예요? 기사님 차 아니에요? 우리 이 여자분 차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배우자, 자녀, 부모님조차도 우리 안에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진 나조차도 혐오하는 나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담아내 줄 거야. 내가 너를 품어 줄 거야. 너가 가장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 너의 삶의 가장 그 어두운 영역, 너의 상처, 너의 두려움, 너의 후회, 네 삶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그 찌릿하고 저 더러운 거, 난 이미 가서 너를 품어주기로 작정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 함께 갈수 있어. 그 부르심에, 그 성령님의 함께함에 반응할 때 우리 삶에는 이 아름다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연무대를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연무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니멈이 700만 원이에요. 한 3천 명 정도 오면 그 정도 하면은 가장 도넛 하나 정도 주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7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이게 2100만 원이 모금이 됐거든요. 이건 박수를 한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엔 도넛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모금을 해주시니까, 도넛에서 사이다가 추가되고, 소세지 빵이 추가되고, 그러고 나서 전주에 이제 그 광고를 한 거예요. 평소에는 한 3,000명 정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듣고 나서 이날 4,100명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한 가족이 3,500명분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군목 목사님이 이 친구들 억지로 오는 거 아니래요. 원래 요즘엔 주말에 그 자기 생활관에서 쉴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온다는 거예요. 막 2, 3km를 걸어서 온대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셨어요, 여러분? 막 뛰고 난리 나는 거? 저 반짝이 보셨어요?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응원봉? 저거 여러분 본인들이 돈 주고 산대요. PX에서 저걸 판대요. 그래서 훈련소에 오면은 저거를 흔들기 위해 아이들이 자기 돈을 주고 저걸 사가지고 와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군목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마음이 두렵대요. 그러니까 저거라도 가서 이걸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에 이 친구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편 되어줄 거, 여러분 편 되어줄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이 모든 준비의 과정도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연결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 주시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알 수 없죠. 그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내 마음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이 친구들을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은 우리가 대단한 걸 해내가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처절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곳에 성령님께서 스며들어 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거 실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제 동생이 사실은 미국 살거든요. 근데 13년 만에 제 동생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네 집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 조카가 둘 있거든요. 동생한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있어요. 걔 이름이 하율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동생네랑 저희랑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7, 8년 전에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근데 디즈니랜드를 가면 아이들은 즐겁고 어른들은 죽어갑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막 신났어요. 근데 하율이가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마니까 같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얘는 유모차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얘가 너무 세상 부럽더라고요. 저는 다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유모차 타고 완전히 다니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유모차 타고 그냥 얌전히 가면 되는데 얘가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팔을 이렇게 벌리더니 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막 이러요. 아,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가장 편한 놈이 왜 자꾸 안아달라고 하지? 근데 얘가요, 알아요.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애들은 이거 되게 잘합니다. 안아줄 놈을 잘 찾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안아달라고 안 합니다. 누구한테 안아달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만 보면 큰나빵 안아줘요,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저걸 안 안아줘요?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요. 그래, 하율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안으면은요,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거. 평소에도 힘든데 디즈니에서 더 힘든데 이거 들고 다니니까 더 힘들어요. 이제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얘가요, 저를 기어 올라갑니다. 확 그러더니 확 기어 올라가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재수 씨는 저를 보면서, 아유 하율아 너 큰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애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계속. 그런데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왜 이럴까, 지 세상 편한 애인데 유모차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얘가 저한테 귓속말 해줬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이쪽 귀에 우선 침을 흘렸어요. 이쪽에는 침을 싹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귀에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차에 앉아있으면 궁둥이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디즈니랜드 간다고 너무 신나 있었는데 막상 갔더니 보이는 게 다 뭐예요? 궁둥이에요. 디즈니랜드가 아니야, 궁둥이랜드예요. 유모차 타고 있으면 궁둥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분명, 잘 들으세요, 궁둥이만 있을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큰아빠한테 안아줘요 큰아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궁둥이밖에 안 보이죠? 궁둥이밖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실한 건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궁둥이를 넘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 뭘 하면 됩니까? 하율이한테 배워야 돼요. 뭐해요?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거잖아요. 내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내 삶에 궁둥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넘어선 나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궁둥이를 넘어선 그거 저 보고 싶습니다.

0: 있습니다.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의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기만 해도 솔로몬 왕이 기특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삶을 맡길 때 더 크게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입니다. 음성 두 글자 보내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남겨주세요.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입니다. 음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시편 61편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약해질 때에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될 때에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로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강해지게 하소서. 마음이 강해짐은 강력한 평안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강하여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큰 그릇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간구할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61편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실 겁니다. 샵 0981번으로 음성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온갖 소음과 잡음을 걸러내고 맑고 청아한 주님의 음성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6455님 남겨주셨고요. 0242님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남겨주셨고요. 5504님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5010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요. 9139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음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근데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이 얼굴이 무슨 통통하고 동그랗고 네모냐고 뾰족하고 콧날이 어떡하고 뭐 이런 얼굴의 모양

자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으로 따 그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학식이나 배운 것 이런 것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 기술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치와 상황의 본질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통합니다. 오만함과 통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절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음은 단순한 머리가 나쁜 상태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 정확하게 다음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지적 능력을 갖추고 남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어도 갖춘 게 없어도 남들 보기에 그렇게 얼굴이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어도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생겼어도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의 절대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를 따르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이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그 경고와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내 대로 할 거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 분별력 없이 욕심, 분노, 자기 확신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친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같이 가는 사람 등에 손을 얹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싸움 신청할 때 어깨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내가 잘 동의하지 않아도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 갖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경계하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악을 선택합니다. 나에게만 덕이 된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지식의 부족함보다도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거부하는 영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태, 이게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이 절대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식량과 음료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나발이고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도 나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나발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고 가축도 있어서 당신이 내 부하에게 줄 식량도 주고 좀 물도 좀 달라, 음료를 좀 달라, 우유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나발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 나발의 집으로 간다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네.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집 하인들로 하여금, 소년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성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보내고 마실 것도 보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이 이름이 나발인데 그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글맞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적당합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미련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나발도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그 사람 이름 나발, 그게 바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의 뜻이 애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잠언에만 이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 이외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나와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34번 등장하는데 잠언 한 권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혜로운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실, 남의 주원을 무시하는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애윌,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를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사람. 훈계와 경고를 들어도 반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입이 경솔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입싼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분노와 교만이 빠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의의를 내었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조금 무슨 조언을 했다면 엄청 자랑하고 남이 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욱 하는 마음, 분을 잘 내고
화를 잡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훈계를 읍신 여기고 가정에서의 권위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의 작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잘 못 느껴요, 그걸요. 아, 조금 민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툼과 죄를 즐깁니다. 다투기를 잘합니다. 남들과 잘 싸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청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성급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고 어리석음은 그 경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계를.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르지 사모님께서 가장 즐겨 암송하시고 늘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명예, 내 세상 그것들 자랑하지 말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네가 좀 공부 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한다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소견을 옳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사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헌다고 허물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일을 거듭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단순한 지능지수, IQ가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뭐 높고 낮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만 써보겠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 the 플러스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 명사야. The wise, wise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the wise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됩니다. The plus fool, F-O-L, fool, 어리석다, 미련하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The fool 그러면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지식과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자,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한 뭉텅이 드릴까요? 지혜를 드릴까요? 여기서는 여쭤보면 다 지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돈을 가져가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얘 내 팽개치고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좀 줄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번 걸 갖다 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려주었더니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덜 벌어도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과 주님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않고 다르게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봐요. 여기 아멘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금방. 그거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정말 인간답게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는 일, 남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돈 더 많이 받는 자리 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 주를 경외함이 지혜.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충고의 이야기

이야기에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거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여도 이게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언어 생활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 바로 말과 행동이죠. 지혜로운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시 뱉어냅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남을 헐뜯는 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사방에 쏘아놓아서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분. 가난한 젊은이가, 가난한 젊은이 지혜로우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설명하면 가난한 젊은이에 비해서 왕은 부유한 왕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왕은 늙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 스스로 모르죠.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가. 내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그거 어떤 말. 세 번째, 감정 조절과 대인 관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압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나는 할 소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 태도, 물질관, 재물관이 다릅니다. 돈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대조가 극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히 일하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의 가치를 압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많이 가지면 네가 가난한 건 너는 미련해서 그래. 나는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말세요. 내일이 더 험악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절대 속지 마세요. 내일이 더 말세요.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날이 오늘이에요. 점점 내일은, 모레는 갈수록 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 고통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해 점점 더 그 심합니다. 최종적인 삶의 결과 이 두 갈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존귀함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0: 또 번민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재앙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워진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17일 수요일 빛나는 오늘 2부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많이 더운데
1: 네.
0: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1: 우리에게는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요. 네,
1: 더울 때는 좀 틀고.
0: 그렇죠.
1: 네, 근데 예. 이제 에어컨이 너무 이렇게 우리를 시원하긴 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0: 그렇더라고요. 네, 갑자기 몸의 기온이 훅 내려가니까.
1: 네, 맞아요.
0: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우선이 오늘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을 나눴는데요.
1: 네.
0: 제가 그 부분을 읽어도 기특하다. 솔로몬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1: 그렇죠. 오늘 음성이잖아요. 음성.
0: 네.
1: 그 제가 딸이 둘인데 둘째 이름이 끝자가 음이에요. 하음인데 이름 밝혀도 됩니까?
0: 네.
1: 그 하나님의

0: 음성이에요?
1: 음성.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 들은 음성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깊은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0: 네.
1: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의 자리거든요.
0: 아멘.
1: 네,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런 예배 시간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제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1: 그렇죠.
0: 듣는 마음을 달라고.
1: 맞습니다.
0: 우리도 그렇게 좀 주세요 주세요 보다
1: 네.
0: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조금 너무 우리가 생각이 얕은 것 같아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0: 네.
1: 요거 주시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그 때마다 시마다 아주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아, 네 요거 필요하네 저거 필요 다 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네.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도 좀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원한 위로를 전하길 원합니다.
1: 라떼 찬양.
0: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가 있는 찬양 있잖아요. 네. 뭐 좀 세상 말로 18번 같은 그런 찬양도 좋고요. 네네. 은혜 받았던 찬양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찬양과 사연 짧게라도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아, 이 사연이 또 감동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찬양과 어우러져가지고 네.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0: 나누면서 더 감동이 되는 라떼 찬양 시간인데요.
1: 네.
0: 먼저 목사님의 라떼 찬양을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특집 했잖아요.
0: 네.
1: 태교 찬양 특집. 오늘도 2탄 아닙니까?
0: 2탄입니다.
1: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태교 찬양 특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도 당연히 자연도 창조하셨습니다.
0: 네.
1: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촤

0: 만들었고 내가 좋았다 좋았다 해놓고 6회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았다.
1: 네.
0: 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너희가 다스려라는 그런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셨는데 아, 이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요즘 그 날씨는 더워지지만 봄부터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주변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보면 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컨셉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찬양하는 찬송가 있거든요.
1: 네.
0: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제목에 이 아름답다는 이
1: 표현이
0: 단어가
1: 있죠.
0: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와 주님을 찬송하는 듯한 맑은 새소리를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가 깊다고 찬송하는 찬송.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1: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네. 그 아이를 만드시고 또 심이 좋았더라고 하실 하나님이신데 태교 찬양으로 너무 예쁜 찬양이 아닌가 그런
0: 네.
1: 생각을 또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 찬양 찬송가 제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0: 뭐 거의 답이 나왔는데요.
1: 네, 참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0: 이렇게.
1: 네.
0: 그렇죠.
1: 찬송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0: 감탄하는 겁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하나님이
0: 이렇게.
1: 만드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고 네. 표현하고 있는 이 찬송가의 제목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0: 네.
1: 지금 전해드릴게요.
0: 네.
1: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다라고 남겨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지금 목사님께서 헤드폰이 잘 안 흘려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정답은 잠시 2850님의 사연을 읽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의 사연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할까요? 네. 2850님.
1: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늘 흥얼거리시고 가족들 모이면 제일 먼저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작은 시골 교회 명절마다 가족 특송할 때면 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0: 아, 가족 특송으로. 이야, 예. 멋있는데요?
1: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0: 그래서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다음 주에는 주제를 네. 가족 특송으로 하면 좋은 찬양은 뭔지 여러분이 가족 특송하셨던 찬양 좀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특히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자원해서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라는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쪽은 늘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니 소프라노 하고 테너 하고 이래가지고 뭐 주로 이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근데 그 곡을 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러분만의 뭐 찬송가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찬양도 있을 네, 텐데 네. 가족이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 찬양이나 불렀던 찬송 찬양들을
1: 특집으로
0: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족 그렇습니다. 생각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1: 네.
0: 4412님이 자전거로 약 9km를 출근했습니다.
1: 오.
0: 저수지 뚝방길로 갈 때 비록 날파리가 돌진을 했지만 아침을 맞이하는 이 모든 것에 아름답고 감사하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1: 건강하신 분입니다.
0: 그렇죠.
1: 네. 90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교도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이요.
0: 네.
1: 아, 똑같은 게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신호등에 이렇게 잠시 대기할 때 보면은 다 다른데 뭔가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0: 그렇죠.
1: 뭐 저 뭐 닮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8034님, 우리 아기는 야곱의 축복을 많이 불러줬다라고 지금은 말썽꾸러기 9살 공주님이지만
1: 네.
0: 아기 때 불러주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1: 네.
0: 오늘 특집에 맞게끔 사연도 남겨주셨고요.
1: 네.
0: 2072님이 또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1: 저는 70대 중반인데 야외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0: 아. 맞아.
1: 맞아.
0: 야외 예배 때 많이 부른 찬송이기도
1: 그렇죠.
0: 하네요.
1: 야외 예배 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옆에 성도도 보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유 아름답네.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죠.
0: 아, 그 다음 주는 그러면 야외 예배 때 부르면 좋은 찬양 한번 받아볼까요, 목사님?
1: 혹시 피이십니까? 갑자기.
0: 갑자기.
1: 네.
0: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 찬양으로 네. 부르면 좋을 찬양이나 찬송가를

0: 샵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은
1: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입니다.
0: 였습니다. 네. 참 아름다워라. 그러고 보니 그 태교 찬양보다는 야외 예배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자, 목사님의 라떼 찬양 이어서 첫 번째 태교 찬양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126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도 많이 불러줬는데 요게배 새 노래도 많이 불러줬었네요. 아, 우리 지난 방송 들을 때 그
0: 네.
1: 찬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게배 새 노래가 이게 참 그 뮤직비디오가
0: 네.
1: 그 이집트 왕자 그 딱 그거잖아요.
0: 네.
1: 어제도 오세.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몇 년 전에 이 찬양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네. 남녀노소 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감동했던.
0: 이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들은 또 그렇게 나를 키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남녀노소 다 즐겨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즐겨 부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다 우시더라고요. 자, 3126님의 라떼 찬양 요게벳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요게벳의 노래 첫 번째 라떼 찬양 태교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라떼 찬양 같이 만나볼게요.
1: 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9096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축복송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아, 이 찬양도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다음 사연 5095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애기 태교 찬양과 지침 찬양은
0: 태교와 지침이군요.
1: 네, 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너라는 가사에 아기 이름을 너 불러주니 요즘은 잠들기 전에 먼저 불러달라고 합니다.
0: 와, 이거는 정말 선포 찬양이잖아요. 너는 축복의 씨앗이야.
1: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을 지으셨다.
0: 정말 태교 찬양도 좋고 근데 잘 때는 이거 막 부르면 율동해야 될 것 같은데
1: 잠이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0: 그래도 잘 잔대요. 네. 이 찬양까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네, 제목이죠. 축복성. 그리고 너는 축복의 씨앗까지 띄워드릴게요.

0: 너의 앞에 너는 축복의 씨앗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정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인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삶을 맡기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네. 그렇게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가족 찬양으로
1: 가족 찬양.
0: 뭐 불렀던 곡도 좋고
1: 그렇죠.
0: 부르면 좋겠다라는 네. 곡도 좋습니다.
1: 사연과 함께
0: 네, 사연과 함께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는데 네.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돼서 다음 주에 또 이 사연들까지도 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특별히 빛나는 오늘도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빛나는 오늘, 오늘의 단어는 음성이고요. 샵 0981번으로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1: 마산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편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

0: 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공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이 몸, 정직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내 운명을 걸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시험해 보소서. 내게 흠잡을 곳 있는지 안팎으로 확인해 보소서. 이 몸, 주님의 사랑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며 한 박자도 놓친 적 없습니다.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폭들과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조폭들과도 사귀지 않습니다. 불량배 무리를 미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깨끗한 빈으로 내 손을 씻고 다른 이들과 손잡고 빙 둘러서서 주님의 제단을 돌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노래 목청껏 부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에 이 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가 되었으니 나를 사기꾼, 악당들과 함께 쓸어내지 마시고 더러운 속임수 가방을 둘러맨 남자들, 뇌물 가득한 지갑 든 여자들만 쓸어버리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것 아시니 이제 주께서 나를 떳떳이 대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끄럽지 않으니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25편에서 26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3: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잘 살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후회와 아픔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실패만 경험하면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픔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깊은 인간의 상념 속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티오 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음행하고 육체적으로 문란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성들이 긴 머리를 하고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병상의 시간이 긴 분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내 삶에

0: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발견했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고자 결혼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주고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와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는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과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을 때 삶의 목적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 연합,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렇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지만 배우자 자녀조차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고집하며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극한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점점 더 연약하고 점점 더 볼품없이 변하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용서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진정한 하나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됨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지향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삶,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작은 예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인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누가 내 삶의 머리인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평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오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 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0: 우리 동포들한테 그 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실화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에 남의 집 참외 파티에 들어가가지고 참외를 따먹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참외 값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개 따먹었으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또 그리고 그 값에 최대치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의 밭에 들어가 참외를 도둑질해 먹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 편지와 함께 참외 값을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며칠 이후에 그 참외 밭 주인이 급히 올라왔더랍니다. 보내준 수표도 다 그대로 가지고 왔고 또 닭도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뭐 어릴 때 봤으니까 잘 아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좀 나이도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놓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처럼 기분 좋은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니.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받겠냐? 장난으로 어렸을 때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가? 아, 교장 선생님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정말 이거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통사정을 했어요. 참외밭 주인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안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온 일가 친척은 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이 굉장한 분인 것 같아. 아, 사람을 그 도둑질한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돈까지 보내주는 이런 예수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처럼 참외 따먹은 것까지 계산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몇 년 전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매일 한 시간 동안 내 앞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팻말을 걸고 저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까지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상당히 좀 다녔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성도님을 정말 몰라봐서 퍽 죄송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 어느 집사가 내 돈 빌리고 떼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자기는 안 다닌다. 이런 교회 돈 떼먹는 이런 사람이 다니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리고 한동안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의 돈 빌려 쓰고 안 갚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설명 저런 설명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아 이거는 도둑질이다 이거는 도둑질이다 뭐 남의 돈을 훔치면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남의 물질을 손해보게 하는 것은 이런 도둑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적으로 깨닫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 다섯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다섯 가지 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시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나가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불려 나갈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정치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그 배급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 굉장히 민주주의보다 더 성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백성인 우리가 조금 그 도둑질 해도 뭐가 그게 죄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지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그 재산을 잘 보호해주는 이런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요 자본주의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소매치기. 우리나라도 지금 소매치기가 있지만은 제일 소매치기가 성한 데가 저 구라파예요. 가서 여러분들 한번 그 여행해 보세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나 남이 보는데 협박을 하고 훔쳐가는 도둑은 이는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괜찮아. 이런 투자 사기, 금융 사기,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도둑질하는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급하면 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 우리가 돈 빌려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돈 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려 쓰고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자기는 갚을 능력도 있고 자녀들에게 주어서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한 갚고 청산해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미아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상거리에 있어서 추를 속인다든지 무기를 속인다든지 용량을 속인다든지 부당하게 취하는 것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들,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의 그 재산을 갖다가 축내게 하는 것, 다양한 이런 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거리에 있어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참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21장에는 이런 사람은 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장에는 남의 물건을 손해보게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를 자세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어요. 그거 팔았든지 먹었든지 하면은 몇 배를 갚고? 다섯 배를 갚고. 양을 잡거나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배나 갚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배상할 때는 성경에는 20%만 추가해가지고 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다섯 배.
여러분들 만약에 다

10배를 갚으면요, 이건 배가 망신당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통 신호를 어겨 가지고 그 스티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름을 절대 이 교통

완전히 뭐 그거 다 갚으려면 망하는 건 알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고 그래도 안 되면 종살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소유를 잘 보호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갑절로 배상해. 아까는 1절에는 먹었든지 팔았든지 없애버리면 다섯 배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배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예.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거는 내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짐승이 그렇게 해도 그 주인이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나서 남의 밭에 모든 곡식을 다 태웠다. 반드시 보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보호해주고 이웃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아예 딱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다섯 가지 기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하면서 이게 이름도 비슷하지만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반드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돼요. 그 원금과 거기다 20%의 과토료를 붙여가지고 갚아야만 그 제사가 연락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네 배나 가요. 네 배나. 일반적으로 배상할 때는 20%만 주면 되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몇 배요? 네 배 갚겠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소는 몇 배요? 다섯 배. 그리고 양은 네 배.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웃과의 물질적인 것을 청산하겠습니다. 20% 내면 되는데 그런데 원금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하, 이런 걸 보세요. 사람과의 돈 거래에 바른 청산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의 가정에 일하는 직원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돈거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싶으면 너 돈지갑도 세례를 받아야만 너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돈지갑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족하는 것이 물질관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내 것이라 내 것. 그는 하나님 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

도둑질 안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문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대문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 다 주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대문을 도둑질하는 최고의 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첫성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성을 승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다, 재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침멸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면 가지면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200세겔 되는 은, 50세겔 되는 금 덩어리 하나를 숨겼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아내와 자녀들도 다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덤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가 판 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다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아나니아의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사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땅판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말라기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주님의 날 시간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새 가족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돈을 만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 그리고 각 부서의 임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직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돈 써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돈 1푼이라도 손대지 말고 이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름 있는 아내만 해도 10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아멘. 그게요, 매력적인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게 있는 아내가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너에게 이 아내, 저 아내 더 주었을 것인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도둑질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질 안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기도하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으니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윗의 집안에 그 칼부림, 그 간음, 자식들끼리 지금 이 강간하지요.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지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은 도둑질 안 해도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달라고 기도하면 성실하게 일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남의 것 탐해가지고 빼앗아서 내 삶이 우리의 영도 죽는 이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것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 유명한 보석들이 전문범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시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로 상류층의 집을 다니면서 참 좋은 보석을 훔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도둑은 한 번도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시어 베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쏜 세 발의 총을 맞고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체포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했을 때 그의 나이는 60세가 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훔친 보석 가운데서 가장 값진 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어 베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훔친 것은 아시어 베리, 내 자신을 훔쳤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기를 잘 다루고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언변도 좋아서 친구도 많았습니다.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도둑질하면 남의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훔칩니다. 내 영혼을 훔칩니다. 천국을 훔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도둑은 다섯 배를 배상하라.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이런 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재산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한 도둑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자 신학교에 들어갔어. 안 그래도 신학생들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그 여자 신학교 가면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신학생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물건 뭐 별것도 아닌 것들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강도에 하면 또 죽일 것 같고 그래서 그저 말 못하고 숨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제 저녁에 늘 평소에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어. 그걸 갖다가 그 망태에다가 쏙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둑은 요요하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망태기를 이제 쏟아놓고 다 분류해 보니까 아 이거는 팔 수 있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한데 무슨 책 한 권이 나왔어. 아, 이거는 뭐 필요 없는가.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책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도둑하기 좀 힘든 시간이 왔는데 그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한번 보았어. 딱 펴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딱 마음이 바뀌었어. 남의 담을 넘어가려고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도저히 이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데 도저히 뭐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니까 이 도둑이었지만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님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성경을 갖다가 귀중한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열쇠를 딱 잠그고 그다음 또 다음 날 잠자기 전에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보면서 눈물 흘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0: 종이 되었다. 신학은 또 잠가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신학이 지났는데 아 좋은 일이 처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 그래 결혼을 했어. 첫날 밤에 처녀가 가만히 보니까 아 돌아 앉아가지고 뭘 화물 열더니 뭐 거기다가 뭐 읽고 그다음 또 눈물 흘리면서 뭐 잠그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비밀 쓰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뭐냐고 아 이거 몰라도 괜찮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이었는데 어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훔쳐갔는데 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내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거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성경이라 아내의 성경이라 이거 내 성경이라 내 성경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냐면 부흥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도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싶으면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남의 건 내가 많이 취할 수 있는데 하는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잘 이겨서 오늘 다른 사람까지 구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얼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커피보다 얼음부터 씹어 드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다 비슷한 얼음 같은데 어떤 얼음은 와그작 깨지는 맛이 있고 어떤 얼음은 단단해서 잘 안 깨지죠. 자, 알아봤더니 얼음을 어떻게 얼리느냐, 아,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빨리 얼린 얼음은 그 안에 공기가 많이 갇혀서 하얗고 잘 깨지고요. 반대로 천천히 얼린 얼음은 공기가 다 빠져서 투명하고 단단하다고 하네요. 빨리 만든 건 빨리 녹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만든 건 오래 가는 거죠.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만들어진 관계, 빨리 얻은 자리, 빨리 쌓은 실력, 다 좋은데 빨리 온 만큼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래 걸려서 천천히 만들어진 것들은 단단해서 오래 가요. 우정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고 자기 안에 쌓인 내공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도 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늦게 가는 것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한다고 말이죠. 자, 오늘도 천천히 단단하게 가자고요. 수요일 아침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